0: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출발점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비유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궁극적인 목적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 율법교사의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찾아와서 던졌던 질문이 영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고 뻔히 아는데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은 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게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거기에 붙여진 칭호가 율법교사예요. 적어도 율법에 대한 선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의 궁극적 의도는 시험하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던지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네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도로 반문을 하셨습니다. 즉답을 내지를 않으시고 도로 반문을 하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정신이죠. 하나님 사랑. 또 하나의 대답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 교사니까 적어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 뭔지는 기가 막히게 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미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오히려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율법 교사에게 28절에 보면은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질문을 결대로 받았고 그가 하는 대답을 결대로 반응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율법교사가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질문도요. 똑똑한 사람이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똑똑하기는 한데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관점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유의 스토리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맞기도 하고 거의 죽게 될 지경에서 강도는 그를 버려두고 그의 소지품을 다 챙겨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은 왜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두 지명을 대비해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750에서 800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반대로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수면에서 해발에서 마이너스 285m 정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285m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아마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마이너스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일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고지하고 여리고의 이 지대를 비교해놓고 보면 편차가 1000m나 편차가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길은 1000m의 편차가 나는 곳이죠. 그리고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른 계곡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험준한 길로 구약시대부터 이 길은 피의 로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피의 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험하다 보니 강도들이 출몰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 예수님이 생존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셨던 곳이고 말 그대로 성지는 그 자체가 교훈이고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예배가 있는 예배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제단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항상 올라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우리 믿음은 올라가는 믿음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믿음이 자꾸 믿음 생활하는데 내려가는 없어요. 만약에 그 찬송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것이 맞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부활절 때 많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이 있은 후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유대 지형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다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표정, 발걸음,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한없이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왜?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함께 식사를 할 때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동행한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인데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절망과 실망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내려가는 쪽으로 행하면 그때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때 그들은 거기 더 지체하지 않고 더 이상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있게 올라갑니다. 분명히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올라가는 고지를 향하여 올라갈 때는 힘은 들지만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쉬운 것 같아도 내려가는 길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실망과 좌절을 안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예배가, 나의 헌신과 섬김이 내려가고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지 올라가는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고 참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던 이 사람은 가다 험한 길을 가다가 위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가 있고 내려가는 길에는 절망이 있고 내려가는 길에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를 우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봉사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헌신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내려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상황은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 사람, 강도 만난 상황은 옷이 벗겨지고 때리고, 그러니까 많이 맞은 거죠. 강도가 때리니까. 그리고 그 맞은 상태가 심해서 거의 죽게 될 정도까지. 강도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강도는 배려라는 것이 없습니다. 옷도 벗겨가고 그것만 벗겨가지 그다음 왜 때립니까? 또 때려요. 그냥 한두 차례 때리고 그냥 가지 죽을 만큼 때려요. 그게 강도예요.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의 신분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 옷을 벗겨놓으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는 옷을 벗긴 채로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된 상황. 어쩌면은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때려서 죽기까지 때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고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 살만한 사람들요. 예수님 안 찾아요.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상 살만한데 뭘 교회까지 가야 돼 이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내 옷이 빼앗기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 내가 사는 길이 뭘까를 찾게 되는 것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 없는 강도 앞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질병의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강도, 우리 몸이 병들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병원에 갔더니 먼저 이제 입원할 때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환자복으로 환복하게 하죠. 간호사님이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환자복에 계급이 달립니까? 지위가 달립니까? 부자인지 가난한지 신분을 적어놓습니까? 그냥 환자복이에요. 참 묘한 건요, 대단한 사람도 환자복 입혀놓으면 환자예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의사 앞에 가서 다소곳이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옷부터 벗겨버린 거죠. 가져가기 위해서도 벗겼겠고, 어쩌면 그 옷이 굉장히 고급 옷일 수도 있었을 터이고, 추측해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주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뭐 대단한 모습일까요? 다 죄인인 모습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스스로 그 자리를 돌파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빗겨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옷도 빗겨 가버리고 그리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은 정도가 심해서 거의 죽게 될 정도까지 간 거죠.

신분이 없어진 상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누군지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상태, 이것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는 그때 그런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못된 강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강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강도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율법 교사가 찾아온 상황에서 여러분 그 강도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 법의 잣대를 닦아 대대면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다 전과자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도소에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는 교도소를 수도 없이 다녔어요. 아 물론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안동교도소, 정성감호소, 여기 창원교도소 종교위원으로 가보면은 죄소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은 죄수고 우리는 바깥에 있는 우리는 분은 죄수가 아닐까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갖다 대면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는 한 번도 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나는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차가 없으니까 그런 법을 안 어겨.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행자 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까? 무단횡단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 전과자예요.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을 갖다 대면은 누구나 다 법은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3년 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게 법의 기능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 옷을 벗겨버립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때립니다. 율법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아우성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사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기능은 있어도 때리는 기능은 있어도 용서해주는 기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강도는 빼앗고 때리고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능력은 있어도 강도는 그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도의 역할이에요. 결국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 무엇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 옆을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본도 율법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두 사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기반으로 한 제사장, 율법을 기반으로 한 레위인. 그들의 행동 양식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옆으로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자들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빠서 성질이 못돼서 옆으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제사의 직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 직무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금한 것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하고 못됐고 이 차원을 떠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들의 직무상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설사 안 죽었다 할지라도 피를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흘리는 피를 함부로 만졌다가 피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종교적 의식과 율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은 심히 연약하다라는 거죠.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또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런데 그를 도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 도울까? 그 길을 유대인들도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의문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돕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등장시킨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말씀대로 이건 비유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지간된 유대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원수되어졌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게 된 우리를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종교가 외면한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고 가시던 짐승에게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교훈 속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안에 착하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여기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착함이 우리를 굉장히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끌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왜 맨날 착하게만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착함 신드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살림을 받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범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험한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게 된 존재라는 인식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살림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중한 위험에 빠져서 죽음의 지

내렸을 때 어떤 사람의 목숨을 걸고 와서 나를 살려줬습니다. 건져주었습니다. 그 위기에서. 그러면 평생 그 사람과 가까이 친하게 지냅니까? 원수처럼 지냅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왜?

0: 하고 난 후에 율법 교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때 율법 교사는 기분 나쁘죠.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그 자가 이웃이니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 담그듯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네가 먼저 살림을 받아라. 네가 먼저 회복되라. 네가 먼저 살아나야만이 가서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비행기를 탈 때마다 거기 있는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이륙하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위에서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가 우선이니까 먼저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시고, 그 다음에 옆에 노약자를 찾아가서 산소 마스크를 씌우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본인이 쓰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산소 마스크 누가 먼저 쓰라 그래요? 자기 먼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으면 옆에 사람 못 구해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내가 살고 난 후에 옆에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피난 일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그 힘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나야만이 남을 도울 수가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또다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회복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의로워. 나는 항상 완벽해. 그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그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리에 있었고 다 뺏긴 상태에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나라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먼저 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살아나야만이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저는 우리 경남 광역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성숙함이 이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남에게 푸싱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내가 누구를 할 수,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먼저 살려주옵소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식구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은혜,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은혜,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은혜, 적어도 이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먼저 살림을 받아라. 네가 먼저 회복되라. 그리고 네가 살아난 그 힘으로 받은 은혜, 그 은혜로 이제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섬겨도 번아웃이 없습니다. 왜? 고갈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내 힘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됩니다. 고갈됩니다. 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영적 충만함과 충만함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주어진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 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은 특별한 달이에요. 올해 6월 초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고, 지난 토요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억하는 현충일이었지요. 또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했던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도 있어요.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특별한 달이에요.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위한 좋은 정책을 세우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기도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김효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김효자라는 말은 경이로운, 놀라운, 불가사의한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이롭고, 놀랍고,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이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며 이 세상과 우리 몸의 많은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가요? 우리가 함께 들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더풀, 원더풀, 나를 구원하셨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원더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많은 지도자 또한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김효자, 놀라운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의 모든 일까지도 다스리시는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기묘자라 하는 분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기묘자라 하는 분,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예수님은 나의 왕,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CEO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지금 이런 멋진 꿈을 갖고 자라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공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랍니다. 저는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무척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복을 주셨어요. 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크고 큰 감사를 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만난 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흥분되고 기쁘답니다.
1: 여기가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0: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그곳은 성문 밖 강가였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고 더 많은 여자가 모여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모여든 여자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지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여자 중에 한 특별한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저희 집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친구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기꺼이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자를 도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주 큰 사업을 하며 부자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서 갖게 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나요? 그 돈을 사용할 계획도 세워보았나요?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학계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 천국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금도 은도 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은도 금도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꺼이 불쌍한 사람, 보험이 필요한 사람, 병든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으스대거나 우쭐대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겠나요? 아까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겠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이 갖기 위해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루디아는 무척 부자였고 그녀가 사는 도시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교회를 세우는 데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기꺼이 도왔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는 주여링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루디아는 얼마나 멋진 CEO였나요?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지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하세요. 또 루디아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나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동하고 존경할지 전도사님은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뻐요. 또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꼭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돈,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이란 그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지요. 우리는 GR인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 나누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으로 인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에 내 마음 하나님 나라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꼭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셔드린다,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요. 그 권세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으로 영접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나도 헷갈리고 네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고 성령님도 헷갈리고 가보시기로 다 헷갈려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하셨다고. 특히 저는 세례 줄 때 세례 상담을 다 구원 상담을 다 하거든요. 세례를 왜 받는지 세례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 예, 세례를 베풀죠. 그러면 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주인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을 보면 그렇습니까? 누가 주인 노릇하죠? 옆 사람 보고 네가 하잖아. 입으로는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도 실상 그분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종 부르듯이 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신앙생활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땅은 저 중동에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왜?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분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아무리 강조했지만 유대인들의 귀가 둔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너무 땡큐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 자격이 부여됐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은 것은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된 사건이에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유불리 뭐 지식 유무 아무 상관없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자기 아버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살고 있다고요? 아들이. 뭐, 좀처럼 부탁을 안 합니다. 부탁을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아빠 이런데

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놈이 부탁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부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 생각도 바꾸고 아버지 행동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 엄청난 분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내게 자녀 되는 권세가 있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는 어마어마하다.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게 자녀 되는 권세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 권세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답답할 때 아버지 내가 답답하거든요. 어려울 때 아버지 내가 어렵거든요. 아버지 내가 이 문제를 만난 이 문제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들에 대한 자녀 된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녀의 권세를 써먹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꼭 영접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다 다로 뒤로 미뤄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예수 영접하는 것은 서둘러야 되고 예수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일과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서로서로 격려하시 예수님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셔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영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주의 종, 목회자를 잘 영접하셔야 돼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영접하죠?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건 종들이 취하는 자세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어마어마한 파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백부장이에요.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을 하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주시기를 그 당시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총독부죠. 거기 있었어요. 베드로는 요파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요파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고넬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이방인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올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베드로가 초대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지요. 갔더니 24절에 고넬료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친척들과 친구들을 잔뜩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들어갈 때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진히 자기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낮춰서 종의 자세로 영접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보낸 주의 종으로 영접을 한 거죠. 극진히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한 자세는 완전히 종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영접을 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44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도 편견을 깨고 간 것이고 고넬료도 믿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 소문, 이 모습이 금방 유대 나라에 퍼져나가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우. 이봐,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 재수 없는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했네. 그럼 뭐야,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쌤쌤 동일하다는 거 아니야. 온 유대가, 유대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44절 다시 보십시오. 44절 다시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뭐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뭐 하는 얘기에? 말을 할 때에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저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말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말씀을 전해도 말로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을 했던, 듣는 사람들 뭘로 들었어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때 뭐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들으면, 목사가 전하는 설교로만 들으면 전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고넬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인간 목사가 전하는 말로 들으시면 사단이 역사할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에게 시험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나를 낮추어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저분을 세우셨구나라고 인정하시고 말씀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거는 고넬료의 집에서나 오늘 여기서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로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를 평가하게 되고 설교를 판단하게 되죠. 영접하는, 주님의 종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말라지거나 은혜가 식어지거나 은혜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팍팍해져요. 신앙생활이 고역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천국을 나르는 것 같은, 활개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돼요.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필요한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영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4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한 주도 어기지 않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 설교는 반드시 금요일 날 설교 원고 마무리한다. 금요일을 넘겨서 설교 준비하는 거 나는 용납을 안 해요. 저는 금요일 날 누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누가 식사 대접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42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목사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이한 편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 제가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42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사명이고 제 책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책임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인간 목사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종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지. 그러면 뭐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환경의 묶임도 풀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멘. 목회자를 잘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잘 영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삼서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보수를 받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전도자들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사역을 직업처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활이 궁핍하죠. 늘 배고프죠. 정해진 보수가 없이 매일매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빚진 자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늘 궁핍하고 늘 배고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을 가슴으로 헤아리고 따뜻하게 영접해서 섬겨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란 사람의 그 섬김을 듣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당신이 전도자들을 그렇게 잘 영접하고 잘 섬겨주신다면서요. 당신 진짜 멋져요. 당신 진짜 복 받을 거예요.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의 궁핍함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영접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겨주면 나도 그분들이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가이오가 되시면 좋겠어요. 가이오 권사님 되시고 가이오 장로님 되시고 할렐루야. 서로서로 서로 축원하세요. 오늘부터

또 가이오 권사로 부르겠소. 오늘부터 가이오 집사로 부르겠소. 오늘부터 가이오 장로로 부르겠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무보수 전도자들, 선교사들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따뜻하게 영접하여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그렇게 섬긴다면 그들이 그 행위가 그분들이 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키스탄 염소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염소 프로젝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다 보시죠. 염소 프로젝트. 예, 우리 교회에서 염소 40몇 마리 보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축사가 다 저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염소 한 마리에 15만 원인데 우리 돈 15만 원 염소 이제 보내주면 거기서 염소를 사서 저렇게 이제 염소 막사에서 누가 저 염소를 관리하는가? 파키스탄 청년들 가운데 파키스탄보다 더 어려운 나라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런데 선교사로 나갈 청년들이 저기에 기거하면서 염소를 이제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못 가지 않습니까? 남수단 우리가 못 가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청년들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염소 한 마리 보내주면 그 염소를 저렇게 막사에서 잘 케어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못 가는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이런데 파키스탄 청년들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파키스탄 국기를 달고 나왔어요. 파키스탄 국기 오늘까지만 달 거예요. 왜냐 이번 주에 백찬수 선교사가 파키스탄 나가시거든. 나가고 나면 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 한 마리 15만 원이면 결국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15만 원 우리가 보내서 거기서 염소 한 마리 사서 그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이런 데 그 현지 청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 그럼 우리가 현장에 안 가지만 그 선교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멘. 옆 사람 얘기가 염소탕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염소 한 마리 보내시죠. 지금도 어제 그저께도 누가 전화와 목사님 염소 지금도 보낼 수 있나요? 아 보낼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누군가 전화 왔습니다. 염소 한 마리 보낼 수 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줬어요.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이것은 선교 사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파키스탄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달고 있는 거야. 예. 이렇게 그 땅에 이제 염소를 보내서 이런 사역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이 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가이오 같은 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회원국 가운데 최고 넘버원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저기 2년 전에 통계 수치 아닙니까? 인구 10만 명당 26.2명이 자살하는 거요. 하루에. 그럼 인구 10만 명당 26.2명이 자살하니까 우리 마산 창원 빼고 진해 빼고 마산 인구만 4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100명이 넘게 자살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마산에서 하루에 100명이 넘게 자살한다. 쇼킹한 일이죠.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왜 저렇게 저 26.2명 가운데 젊은이들이 절반이 넘어요. 청소년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앞길이 막막하니까 저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드라이해서 우리를 저렇게 극단으로 몰아붙여요. 세상은 늘 우리를 저렇게 속이고 세상은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것이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6국에 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6월 둘째 주 토요일 여러분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곧 장마 소식도 들려올 것 같은데요. 비가 오기 전에 이 맑은 날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이번 주에 방송사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유리창을 바꿨는데요. 유리창이 뭐 대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막상 바뀌고 나니 정말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식당 유리에 금이가 있어서 맑은 날에도 바깥이 뿌옇게 보였는데요. 그런데 새 유리가 들어오니까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바깥 풍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오래된 상처나 걱정이 마음의 유리에 금이 간 것처럼 세상을 흐릿하게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같은 세상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환한 빛이 들어오고 감사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세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그리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송은 전파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 통의 문자, 한 줄의 사연이 이 방송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원극동 방송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세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기쁜 이야기도 간절한 기도도 모두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소중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방송사 식당에 유리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유리에 금이가 있었는데요. 맑은 날에도 유리에 뿌연 흔적이 남아서 바깥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사 직원들도 매일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며 지냈는데 새 유리가 들어가고 나니까 반응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와, 밖이 이렇게 밝았어? 나무가 이렇게 가까이 보였나?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환한 햇살이 식당 가득 들어오고 밖에 초록빛 풍경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밥 한 끼 먹는 시간도 달라진 겁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방송사의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해주시고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주 월요일 6월 15일에는 서울에서 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극동방송은 전국에 12개 지사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그리고 우리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복음의 전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 이 12개 지사의 지사장들이 서울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업무보고의 자리는 아니고요. 극동방송의 현재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복음방송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함께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상황을 나누고 서로의 사역 경험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비전 아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15일 지사장 회의가 은혜 가운데 진행돼서 극동방송이 이 땅의 복음을 위해 더욱 지혜롭고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방송국에 보내주셨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72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인의 아들이 5살 때부터 근육이 말라가는 질병을 앓았는데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인 부부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천국 소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5살 때 시작된 병이 2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그 세월 동안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내셨을까요? 아이의 근육이 하나씩 힘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아픔보다 클 것입니다. 지금은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신

7726번님은 기적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이 강건해지고 천국 소망을 갖기를 이라고 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이분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의 사연입니다. 개척교회 사모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번아웃이 와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회복 중인데 회복이 더딥니다. 속히 회복하여 교회 섬김과 기도, 전도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개척교회 사모님, 이 짧은 사연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개척교회라 함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세워야 하는 곳입니다. 예배 준비부터 신방, 전도, 행정까지 사모님 한 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오시다가 1월에 번아웃이 오신 거죠. 지금 5개월째 회복 중이신데 회복이 더디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유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모님의 마음에도 지금 금이 간 유리처럼 세상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의 마음의 유리를 새 것으로 바꿔주시길, 다시 기쁨으로 섬기는 날이 오시길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81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직원의 대학생 딸이 어제 전동자전거에 머리를 부딪혀 아직까지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속히 의식이 돌아오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초조하게 병실 앞을 지키는 부모와 가족들도 기운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을 이 딸이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의식은 돌아올까? 다시 눈은 떠줄까? 그 초조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릴 수는 없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 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1726번 성도의 지인 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5살 때부터 20년이 넘도록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이 청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주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청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을 놓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시다가 번아웃이 오신 이 종을 주님이 친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더딘 지금 조급한 대신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평안을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섬기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님이 먼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6810번 성도의 직원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동자동차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이 대학생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뇌와 모든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이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 서울에서 모이는 전국 12개 지사의 지사장들 회의 위에도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라디오 앞에 모든 방송가족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후에 듣는 찬송은 또 다른 위로가 되죠.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연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쁜 감사의 이야기, 간절한 기도 제목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방송사 식당의 유리를 바꿨더니 같은 공간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간 유리 너머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흐릿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같은 세상이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20년째 투병 중인 청년도, 번아웃으로 쉬고 계신 사모님도, 중환자실 앞에 가족들도 지금은 유리에 금이 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리를 새 것으로 바꿔주시길, 환한 빛이 다시 들어오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0: FE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E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된 디지털 사역 전문가 김태훈 목사님의 AI 활용 마스터 특강 실황을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여러분, 앞으로 AI는 인간의 에이전트가 되고요. ChatGPT 5.0, 지금 5.5까지 나왔죠. ChatGPT 5.0 수준이 옥스퍼드 박사급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 AI를 박사급 비서를 옆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을요, 너무 어렵게 배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비서를 얼마나 잘 부릴 수 있느냐?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여러분, 자, 이렇게 뭐 프롬프트 잘 써야 된다. 아니, 얘가 잘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비서한테 말을 잘해, 굳이 비서가 말을 잘 알아들으면 되고요. 비서가 잘하는데 내가 이제는 생활 방식,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앞으로 이제 이럽니다. 지금 이제 세상의 기술이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이제요 AI를 통해 소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공간은 현실 세계 또한 가상 융합 현실이라고 한동안 막 메타버스 나와서 사라졌죠. 근데 가상 융합 현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뭐가 진짠지 여러분 AI가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거 대부분이 AI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짠지 아닌지를 인증해주는 제도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웹3라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좀 우리가 여러분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제 이론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또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의 변화가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마지막 기회가 1년 6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정말 잘 준비한다면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이거는 기대 안 하고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이런 기대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뭐 챗GPT 뭐 그림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죠. 진짜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참고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는 IT 쪽 이쪽에 있잖아요. 어떤 바람이 부냐면 영적인 것을 찾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쪽은요 젊은 세대들이 영적인 것을 찾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니까요. 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오냐. 여러분 AI 솔직히 지금 부담스럽죠. 그리고 도대체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AI 시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요 인간에게 계산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두려운 게 그걸걸요? 아, AI가 등장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신앙이 뭐 어떻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 계산기가 나왔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간단한 계산은 계산기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이 계산기를 가지고 여지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 공학과 경영학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를 통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자리를 뺏겨 그동안 내가 여러분 아마 여기 상담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AI가 상담을 되게 잘해요. 그럼 나 이제 일자리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간단한 상담은 얘한테 맡기고 이걸 통해 우리 더 안 가본 영역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적 베이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AI라는 도구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알면 AI는 이런 시대구나 라고 핵심적인 이론은 잡힐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항상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통의 환경 속에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기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요즘 여러분 복음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힘을 잃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한번 선생님 그 여기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믿으려는데. 예, 아멘. 자, 들었죠? 근데 목사님, 근데 선생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인이에요. 오늘 프랑스에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프랑스어만 알아듣고 프랑스어로만 소통할 수 있어요. 자,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아시는 프랑스어 뭐 있어요? 몽쉘 통통.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요. 언어가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다른 문화권에 전하는 사람 우리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은요 그 나라에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안 그래요. 그 나라에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SNS로 소통하는 게 편한 시대, 앞으로는 AI로 소통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 소통의 언어를 5년 아니 5일 아니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AI를요 단순하게 기술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소통의 도구로 쓰죠.

여러분들 한 가족이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 얘기 안 하고 이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SNS로 소통하는 소통의 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AI로 소통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언어가 뭔지를 안다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요, 압도합니다. 지금도 복음이면 된다니까요. 아, 진짜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이면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에 뭐 이런 기술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모인 이유가 뭐냐? 언어를 배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AI를 배우는 이유가요, 뭐 남들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AI로 소통하는데 이 소통의 언어를 어떻게 복음으로 잘 사용하느냐, 이것을 배우러 온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우리 항상 복음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아, 제가 먼저 그 전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여기에 혹시 우리가 이제 AI가 미디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1번,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2번, 3번,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자, 눈 내리고.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없고,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도 여기는 1번이 맞네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디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튜브, 또 뭐 스마트폰, SNS, 이런 거를 미디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미디어가 뭐냐? 정확히 이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지금 제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전하냐면 그냥 못 전하죠. 그러니까 말, 표정, 몸짓, 눈빛, 그림, 영상, 조명, 동영상, 이 모든 것을 통해 전달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여기 모였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예요? 미디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아, 참고로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강의가 야매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소통함에 있어서 사람이 말로 소통하는 거는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말로만 전했잖아요. 근데 말은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몇 퍼센트? 한번 손으로 20%, 또 50%, 또 40%, 15%. 자, 정답은 7%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음성으로 전달되는 건 7%, 그 외 93%는 다른 미디어로 전달된다는 게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편하다는 말, 음성 메시지보다 몸짓 메시지가 더 커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로서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 능력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가 그거예요. 뭐 기술 배우고 뭐 재미나이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게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음성, 말로 전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레위기 3장 17절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지금 막 땀을 흘리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돼야 돼서 모두가 외우고 입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필사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목욕재계하고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현금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제가 아까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고. 아, 빚이 10억. 예, 그 소리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없잖아요. 우리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경책에 그것 때문에 너무 귀해가지고 10억짜리여서 그 자꾸 닫아가지고 안 닳게 하려고 그렇게 펴보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필사 미디어 시대에 그래서 누가 영주와 주교만 정보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언어는 뭐냐? 에토스, 갖고 있는 사람의 권위였습니다. 여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60대 이상인 분들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60

20대분들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에토스, 권위로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왜? 어른과 목사님만 그때는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언어를 잘 써서 놀랍게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납니다. 어딘지 아세요? 저 서울 여의도에 이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면서 불러 그러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디에요? 그렇죠. 거기.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이제는 소통의 환경이 변해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텐베르크가 인쇄 미디어를 발견한 후에 이제는 찍어서 한 권씩을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은 없었는데 이제는 갖고 있어. 근데 가졌는데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로고스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정말 죄송한데요, 40대, 50대 분 잠시 손을 들어주세요.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 60대들이 야, 어른이 하라고 해. 그러면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리고 애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런 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끊임없이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BBC에서 한국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뭘까요? 이런 분들을 꼰대. 예, 들을 때까지 그냥 말만 죽어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언어로 놀랍게 부흥한 교회가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이 언어를 잘 사용해서 처음으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킨 교회. 어디예요? 사랑해요.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이제 인쇄 미디어 시대를 넘어서요, 영상 미디어 시대로 온 거예요. 이 영상 미디어 시대는 뭐냐면 정보의 양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새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책을 작년에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3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자, 생명의 삶 내리세요, 손. 다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게 더 놀랍죠. 왜 그러냐? 인쇄 미디어인 책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1000배 이상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전체의 이미지와 전체의 느낌, 바로 파토스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20대, 30대 분 있으면 잠시 손을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 잘 안 오시는데. 20대, 30대 여기 계세요. 희귀한 분인데. 예,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써도 되죠? 저런 분들을 우리 목사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쳐 드시지를 않는 분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가리켜도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들어쳐 드실 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보여줘. 느끼게 해줘. 맨날 꼰대들이 옳다고 얘기만 하지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대들이 심장만 뛰면, 느끼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세상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오면 심장 뜰 일이 없습니다. 자꾸 꼰대들이 얘들아, 사랑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들은 파토스, 영상 미디어 소통 환경에 태어나서 느끼고 이미지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를 써서 한국에 놀랍게 부흥을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저 분당의 분당? 아시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대묘사인데 별로. 아무튼 뭔가 느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소통의 매체가 바뀌면서 소통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았냐? 코로나를 이어서 우리에게 온 소셜시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도구는 어떤 도구냐? 처음으로 인간이 지식을, 정보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나도 참여해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 없겠지만 여기 10대들 계십니까? 이분들은 뭐 여기 오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 내가 참여하고 내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죠? 얘네들은요,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가 직접 해. 여러분, 요즘은 얘네들이 게임을 해도 자기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집에, 가정에서도 요즘엔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얘네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누가 먹어요? 얘네들이 먹죠. 유통기한 지난 거 누가 먹어요? 남편이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에서도 주인공이고 막 이런데 세상에 얘네들을 여기 앉혀놔.

아줌마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이렇게 옷 입고 여기 뭐 창원 교회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막 율동하고 막 이러고 있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얘네들 맨날 르세라핌 이런 애들 보는데 교회 오만 아줌마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맨날 어 주여 저 뱃살 어떻게 남편을 궁유리 여겨주소서 막 기도하느냐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셜시대는 얘네들이 직접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애들 얘기만 아니라 이미 우리도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 하라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그렇죠. 옳은 거라면 참고 했죠. 근데 요즘에 안 그렇죠. 옛날에는 감동받으면 했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인데 내가 모르게 진행돼. 내가 몰라. 그 지들끼리 결정했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렇죠? 내가 참여해야 돼요. 이미 우리도 미디어 환경에 따라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소셜 이건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라 무슨 용도다? 참여시키고 공유하는 용도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왔어요? AI 시대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잡혀가죠? 우리가 뭘 하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또 목회자들, 교육자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는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변화. 첫째는 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 교사들은 뭐였냐면 서기관이었어요. 내가 그냥 읽어주고 써주면 돼. 왜? 아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읽어주고 쓰는 게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쇄술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나만 쓰고 나만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나 쓰고 아무나 읽게 된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첫째, 너희들은 쓰지 마. 이건 우리만 쓰는 거야. 못 쓰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그 후에 400년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개혁주의자들, 칼빈, 루터, 쯔빙글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야, 너희들 성경 다 읽어야 돼. 다 모두 이제 봐야 돼. 우리가 독일어로 번역해 줄 테니까 다 읽어.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서기관에서 뭘로 바뀌었냐? 가리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우리에게 등장했습니다. AI가 저보다 잘 가리켜요. 아, 진짜라니까? 안 믿어지세요? 해볼까요? 아, 이거 실습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나보다 더 잘 가리켜요. 그럼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뭘까요? 너희들 이거 쓰면 안 돼.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걔한테 배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야. 그거 해서 정보 다 생산해. 대신에 우리 그거 직접 해보자. 우리 이제 그거 직접 같이 경험하자. 그래서 여러분 AI 시대 언어가 뭐냐면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경험 촉진자로 나아가 생태계 조절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문을 지금 제가 서강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 시대 무슨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림도 이제는 누구나 다 잘 그려. 음악도 잘 만들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 주회하고 막 이러는 거 2, 3일 걸렸는데 성경 주회하면 1분 만에 주회를 정말 잘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해. 옛날에는 누구나 여러분 영상 조금 만들면 인정받았어. 옛날에는 그림 조금 잘 그리면 인정받았어. 옛날에는 주회 잘하면 인정받았어. 근데 야. 이제는 누구나 하는 시대가 됐다면 이거 잘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아까 그랬죠. 대표 기도를 AI를 썼는데 너무 좋았어. 사람들이 처음에 와 그래. 근데 다음 한 달 지나서 대표 기도했는데 또 잘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지? 그랬다가 한 6달 지났는데도 저분 저럴 뿐이 아닌데 너무 잘해. 그럼 당연히 AI가 했어 이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여러분이 보여줬을 때 와 그랬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주일 학교 애들한테 보여주면 응 AI가 했어. 감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AI를 통해 기존에 잘하던 걸 잘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1에서 80%는 이제 누구나 잘하게 된다면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되냐? 81에서 100% 우리가 새로 열어야 될 그게 뭐예요? 경험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맛보게 하는,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잘 가리키는 사람이 최고의 복음 전달자였다면 이제는 복음을 경험시키는 자,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AI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냐? 영적인 시대가 오고 부흥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복음을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혹시 소통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어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지금 복음을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이거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첫 수업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건데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커뮤니온이다. 성만찬. 신이 보여주신 소통의 방식.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뭐 신학적, 구약적인, 조직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알아들어라. 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에 복음의 떡과 잔을 우리를 참여시켜서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노인과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이 직접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것. 여러분, AI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자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저는 지금도 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매 막 진행되고 저 신장까지 팔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우리 교회 안 없어지니까. 마지막에 제 신장 팔면 우리 성도들 흩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버티다가 저 교회 11년 차에 목사가 가출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저는 말씀이면 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맞아요. 우리 지금 다른 뭐 AI를 통해 멋진 거 보여줘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압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맛본 사람, 복음을 한번 느낀 사람, 경험한 사람, 냄새 맡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쭉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봐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냄새를 풍겨야 돼.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너희들이 맛봐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 시작되냐? AI 시대가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와 2부에서는 하나하나 해보고, 이게 뭐냐면 시대의 언어를 배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AI는 자전거 배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이제 1년 6개월 후면요, 굳이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도 말로 하면 얘가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도 왜? 내가 AI라는 비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는 소통한다면 얘를 통해 소통하는 훈련과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목회자들은 이 AI 비서를 일반적인 비서로 말고 그동안 목사님들이 축적해 오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데이터를 얘한테 학습시키고 패턴화를 만들어서 얘를 사용한다면 정말 목회의 날개를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아시겠죠? 그래서 AI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기대하세요. 복음의 시대가 펼쳐지고,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AI 시대, 영적인 시대가 펼쳐진다는 게 이겁니다. 자, 르네상스 이전에는 인간 위에 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지껏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인간한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혹시 왓슨이라는 의료 전문 AI를 아십니까? 얘한테는 의술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시켰는데 어느 날 이 왓슨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왓슨이 어떤 환자에 대해서 뭐를 자르래.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왓슨이 맞았어. 여러분, 처음으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위에 자기보다 뛰어난 게 있다는 것을 인간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얘한테 순복할까요? 아니요. 더 위의 것을 찾을 겁니다. AI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또 AGI는 이 세상의 데이터에 접속돼 있다면 이 세상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언어 훈련은 그 영혼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잡기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 이 생각, 아, 무슨 목사가 막 이런 걸 가리켜 막 이렇게 생각하셨죠? 뭐 프롬프트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그 훈련을 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고 여러분 하나하나 그 훈련을 해봅시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0: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1: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0: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 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삼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상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을 왜 옷으로 말씀할까요? 구원의 옷에 이어지는 말씀이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겉옷을 전에 번역 성경에서는 의의 겉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도 의의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같은 의미로 봅니다. 이렇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일은 마치 신랑에게 사모를 서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모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제사장의 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모습, 곧 구원의 옷을 입은 상태를 이렇게 의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의 그 모습이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땅에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해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박윤선 목사의 그 주석을 그대로 옮깁니다. 아주 짧은 주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은 그 받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찬송이다. 그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심이니 곧 구원하여 주시는 의를 나타내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성도들의 찬송이 열방 앞에 드러나도록 힘있게 나온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의의 출현 때문에 나오는 찬송이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을 의의 찬송이라고 한다. 박윤선 목사의 주석에서는 의의 출현으로 인하여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의 출현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어떤 옷을 입는 것 같습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완벽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면 구원을 마치 입는 옷처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날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빨가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다.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리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의의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의의 출현, 즉 의의 나타남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함을 받는 일,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전, 만세전, 영원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들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세 곳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신 대제사장 기도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분이셨습니다. 그 영화로운 분임을 보여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상태, 즉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되면 십자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분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에 죽은 그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여 보는 그날이 부활의 영광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신 하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곳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삼을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곳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무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씨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보면 짧은 두 절의 내용을 신약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성취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가 완성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의에 이르게 됨을 신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구원이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옷, 의의 곧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아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려주시고 심지어 의의 세마포스를 입혀주시는 것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최초의 타락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인간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죠.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죄가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무죄의 상태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며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복음을 전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처음 복음, 즉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선포를 하셨는데 그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 스스로 가린 옷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아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혀주신 가죽옷은 짐승의 희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짐승을 양으로 봅니다. 양 가죽으로 만든 옷은 오늘날도 비싼 값에 팔리죠. 그 짐승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려짐을 받는 일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십니다. 이러함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옷은 단지 입는 옷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채워가는 모든 일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여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는 옷같이 낡아집니다. 옛날의 옷도는 자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낡고 사가지고 좀을 먹으면 그냥 다 사그러져 없어지는 거죠. 요즘은 뭐 나일론 같은 합성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닳지도 않고 잘 삭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고대로 갈수록 옷감은 너무나 잘 삭아서 조미 먹어버린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한옥마당 전체가 옷이 낡아지듯이 낡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흔 옷을 버리듯이 그리고 새 옷을 입듯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낡아지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천지 만물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낡아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신물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원래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다 낡아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전제품이 참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 가전제품 엄청 비싼 걸 사놓았다 할지라도 몇 달 지나지 않으면 새 제품이 나오는 거죠. 새 제품이 나오면 그렇게 비싸게 준 그 가전제품은 갑자기 낡은 것이 되죠. 물론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부서지고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누더기라는 말씀이죠. 흔 옷이며 갈아입어야 할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시도다. 다윗에게 한 뿌리 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뿌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위,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메시아를 맞이한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 구원의 옷이 바로 의의 겉옷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수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수치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한 세대만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에는 그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 이건 영원히 감사할 찬송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입는 것인데 구원을 마치 옷처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순식간에 낡아지는지 또 사라지는지 시편 132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이사야 5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들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시편 102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이 낡아서 헤어지듯이 낡아서 헤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그 안에 사는 인간들,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인간들은 어떨까요? 하루살이 같이 죽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홍수 이전에 무려 천년 가까이 살았을지라도 그 천년도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고 하루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주 만물이 옷처럼 낡아져 사라진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천지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어갑니다. 100년을 압축하면 하루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의롭다는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짜서 멋지게 만들어 입고 가려고 하죠. 이사야 5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금이 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가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옷으로 만들어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결코 자기를 가린 옷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죄악의 사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독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의를 위하여 만들어낸 그 모든 행위들이 마치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처럼 불가능하단 말이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의 옷이 인간으로서는 실 한 오라기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의 의로운 율법 지킴을 옷을 만들어 입었죠. 나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라고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모두가 더러운 옷입니다. 죄악의 옷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그걸 지적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그 의의 옷이라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의의 옷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세리며 죄인이며 창기와 같은 자들이죠. 그렇다고 물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십자가에 뻘거벗음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이 죄인인 그들에게는 복음 중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갖추어 자기 옷을 입고 간 자들은 예수님 싫은 것이고 자기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임은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배척하고 싶은 소식입니까? 배척하고 싶다면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피 흘리심의 구원의 옷을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자들은 죄인일수록 죄인의 개수일수록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함받은 자들이 여러가지 핑계로 오지 않죠. 이들은 뭐 오늘로 말하면 자가용 사서 한번 시운전하러 간다, 그리고 뭐 비싼 아파트 사서 한번 돌아보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잔치는 마련되어 있기에 임금님께서 길거리 가서 아무나 불러오르죠. 아무나. 그런데 아무나 불러올 때 그들은 잔치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잔치 예복을 나누어 주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임금의 잔치 함부로 갈 수 없는데 그저 입구에서 무료로 값없이 나누어 주는 그 잔치 참여할 예복 하나 입으면 그 잔치에 가서 그 진귀한 맛있는 아름다운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도 얼떨결에

들려왔지만, 왕의 잔치 자리에 왔지만 자기 옷이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겉옷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입구에서 겉옷을 입혀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입고 가는데, 자기 옷이 좋은 사람은 안 입고 가는 거죠. 그들은 쫓겨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 이들이 그런 잔치에 참여함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입으라, 이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도 그 옷은 독사의 사생이 가득한 거미줄로 짠 옷과 같아서 절대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만이 나의 영원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옷이 됩니다 라고 믿는 것, 이걸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옷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몇 곳을 보면 오늘 말씀의 자연스러운 결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란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은지 생각하라고 하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몇 명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 합당한 몇 명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 옷, 즉 의의 옷,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른 것을 섞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사대교회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일을 다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눈이 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의를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러인다는 금 곧 믿음으로 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음으로 우리를 가려주셨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십자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의의 겉옷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옷입니다. 나의 구원의 겉옷입니다. 나의 의의 겉옷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 예, 이들은 주님 언제 오시든지 환영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신랑은 완벽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완벽한 신부는 어떤 신부일까요? 자기의 행위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간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옳은 행시들로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는 거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입는 게 아닙니다. 입혀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덧입고 나가는 자들, 점도 없는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의의 그돛, 구원의 그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0: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의 마지막 복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다 개들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썩어질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 입은 나의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이기에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든 그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의의 옷에다가 또 자기 공로를 덕지덕지 칠하면 그거 빨아내라 이 말입니다. 나의 공로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목숨을 바쳐 순교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의의 옷을, 의의 겉옷을,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한 주는 좀 평안하셨는지요?
1: 네. 뭐 늘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단 하루도 같지 않다는 게 늘 반전 포인트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일상을 그렇게 잘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0: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제 쉬운 클래식의 주제가 잠잠히라고
1: 하셨는데 제가 잠잠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여러분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잠잠히 일상을 유지하기.
0: 그러니까요.
1: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가를 우리가 감사를 한번 더해보면서 찬송가는 제가 325장을 준비했습니다.
0: 예수가 함께 계시니.
1: 네.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내가 미처 몰랐을 때도 함께 계시다.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 구절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0: 아멘.
1: 아,
0: 정말 그렇죠.
1: 네.
0: 딴 길로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찬송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봤으면 좋겠고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송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딴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은 어떤 곡으로 쉬운 클래식 시작할까요?
1: 잠잠히 일상을 유지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윤슬 같은 반짝거림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음악으로 오늘의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0: 와.
1: 작곡가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레오 들리보라는 작곡가의 꽃의 이중창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건 오페라에 속해 있는 곡입니다.
0: 네.
1: 라크메라는 오페라에 속해 있는 곡인데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가 함께 음색을 나눕니다. 메조소프라노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에 있는 네. 정말 매력적인 음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목하실 점은요. 여러분 악기나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어떤 화음을 맞추는 것이 서로 간의 음정 간격을 딱 생각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연습을 더하면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음정이 무대 위에서 살짝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0: 네네.
1: 가장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사이에 음의 간격이 너무 아름답게 전달이 되어진다. 두 분의 그 어떤 층간을요. 1층에서 3층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색으로 마음에 쏙 넣어주세요.
0: 와.
1: 내용이나 어떤 걸 감상하시는 것보다 네. 오늘은 그 다른 음색이 서로에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클래식 꽃의 이중창이라는 이 제목부터가 참 아름다운데
1: 네.
0: 음색에 좀 더 포인트를 두셔서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레오 딜리브의 꽃의 이중창 네, 일부를 함께 듣고 왔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여성의 음색이라고 표현해야
1: 네,
0: 될까요?
1: 맞아요.
0: 네, 사실은 뭐 요즘에는 조금 그 자제하는 추세긴 하지만 아름다운 여성의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꽃 같다. 네, 정말
1: 네.
0: 쟁반 위에 옷구슬 굴러간다 이런 이야기
1: 맞아요.
0: 하잖아요. 그런 곡이 아니었나라고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음성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움에 사실 사람의 음성이 가장 감동적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0: 맞아요.
1: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곡을 한곡 들려드리고, 그 다음 곡으로는 드보르자기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교향곡의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한 PD님은 그게 학교로 인해서건 직장으로 인해서건 어떤 환경이 바뀌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극동방송에서 특별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제가 원래 살던 고향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다른
1: 네.
0: 지역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어릴 때뭐 전학 가본 적도 있고.
1: 그럴 때 어떤 적응하는 본인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세요?
0: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긴장을 막 잔뜩 했다가
1: 네.
0: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또 좌충우돌 같은
1: 짧지 않다, 1년이면.
0: 맞아요, 맞아요. 좀
1: 네.
0: 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이런 질문을?
1: 네. 드보르작은 체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 이 곡을 작곡할 무렵 우리가 교향곡 9번이라고 부르고요. 네. 신세계로부터 여러분이 익숙하신 1악장에 우리 왜 그 조스가 나올 때
0: 네.
1: 따바담 따담 요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0: 네.
1: 그것을 본따서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음색이 비슷해서 네. 곡을 듣다 보면 이것이 연상이 되어지는데
0: 네.
1: 드보르작이 미국으로 초빙이 되어서 갑니다.
0: 오.
1: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고향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0: 오.
1: 그것을 잉글리쉬 호른이라는 악기에 담아냅니다.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는 금관악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잉글리시 호른은 금관이 중심이 아니고요. 오보에서부터 간 악기입니다.
0: 오보에부터요?
1: 네. 그래서 네. 생김새가요. 누가 생각하면 호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0: 아.
1: 기대할 수 있지만
0: 네네.
1: 오보에가 전신이고요. 음색을 들어보시면 정말 무언가를 추억하지 않을 수 없는
0: 오.
1: 그런 음색이 들립니다. 거기에 드보르작은 어떤 마음을 심었을까를 잔잔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은 PD님처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고 내지는 이런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본인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리움을
0: 네.
1: 음악으로 담아내면서. 근데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여러분들께 그 악기로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의 신세계로부터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0: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담긴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 네, 함께 듣고 왔는데
1: 네.
0: 오, 약간 잔잔하기도 하고 또 파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1: 뭔가 그리움에 사무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0: 네.
1: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책에

0: 남겨놓으셨어요. 작곡가는 악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인 즉슨 그 작곡가가 살았던 거리, 방이나 풍경 속에 남아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음악은 도망가지 않으니 그 모든 곳에서 이제 음악을 함께 느껴보아라 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았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렸을 때 저의 그 어떤 상상력이라고나 할까요? 네. 유학에 갔을 때 이 거리를 베토벤이 걸었을 텐데 네. 저 호수를 누군가가 바라봤을 텐데 그러니까 왠지 감정이 한번 동요되어 보고 싶다라는 어린 마음에 네. 그랬었는데 아, 그 모든 숨결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드보로작의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본인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살았던 거리를 그리고 어떤 풍경들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이 이 곡이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잠잠히 일상을 유지하기라는 제목을 던져드렸을 때는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참 쳇바퀴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같은 일상이 맞아요. 네, 반복되죠.
0: 같은 곳으로 가고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자칫 그것을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환경을 바꿔버리겠다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쳇바퀴 같아서 조금 힘들어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변화를 뜻하지는 않는데 가끔 하나님이 삶 자체를 흔드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1: 네.
0: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주지의 변화이든지 직장의 변화이든지 그럴 때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1: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0: 무언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무언가가 끝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지점이 있을 때 하은PD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는 걸까요?
1: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인생에 폭풍이 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럴 때일수록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좀 그 파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한 말을 뒤늦게 후회하거나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최대한 자제하려고는 하는데 네.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0: 그렇죠. 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안할 때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를 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막할 때는요, 여러분 잠잠히 일상을 유지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려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 나름의 그 정해놓은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오전에 2시간은 반드시 공부를 한다. 근데 어떤 공부를 하냐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한 20권 정도를 한 챕터씩만 읽습니다. 한 권을 끝까지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요. 네네네. 제가 읽어내야 할 서적들 중에 음악 서적이나 전문 서적들이 있어서 가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부분을 보고 나면 소설로 넘어갔다가 또 그 다음 음악책을 펼쳐보고 난 다음에는 화성학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에세이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1: 좋네요.
0: 저는
1: 네.
0: 좀 그런 식으로 다독을 하는 편인데 제가 나름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다 누적이 되어져서 나에게 다른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던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요. 제 생각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1: 아멘.
0: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어떤 팁들, 여러분들만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1: 네.
0: 각자만의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곡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왈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왈츠는요. 하은 PD님 이렇게 밝고 즐겁잖아요.
1: 그렇죠. 약간 뚠딴딴.
0: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쿵짝짝 네. 리듬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제목은 감상적인 왈츠입니다.
1: 감상적인 왈츠?
0: 네.
1: 그래서 두 개가 살짝 안 네. 맞는데. 네.
0: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참 슬픈데 평안해요. 뭔가 마음이 애잔한데 좋습니다. 그저 감상하시라고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1: 네.
0: 그렇게 체코스키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클래식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차이콥스키의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의 마지막 클래식 곡인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묘하게 왈츠긴 한데 네. 뭔가 사람을 좀 차분하게 하는 맞아요. 그런 곡이네요.
1: 네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었다 정도가 감상문이 되어질 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데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피디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즉각적인 답을 잘 안 주세요.
0: 저도 그래요.
1: 네, 어떤 응답이 정말 듣고 싶은데 그럴 때는 사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면서 일상을 유지해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는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잠잠히 지켜내기로 기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오가는 그 시점에서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쉬운 클래식을 통해서 또 그런 감상 포인트를 좀 느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 같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 기준을 맞추려다 보면 정작 소중한 내 마음의 평안을 놓치기 십상이지요. 잠언 16장 20절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만큼은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길을 닫고 내 힘과 계산 대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과 참된 평화는 바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심속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참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찬양은 호산나 신거지의 나의 피난처 예수, 조수아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하셨고요. 이어 들으실 찬양은 크룩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침반을 비춰줍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계산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과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드리실 찬양은 한웅재의 내 진정 사모하는, 페어워십의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 손을 조금 가볍게 비우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내 계산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한 걸음 더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마커스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화원 끝곡은 기프티디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말씀 안에서 든든한 방향을 찾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건수, 진행의 박혜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들이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랴.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이채 시인의 6월의 꿈꾸는 사랑을 읽어봤는데요.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정말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를 때가 있지요.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지나간 줄 알고 5월을 보내고 나서야 어머 5월이 다 갔네 하고 지금은 6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6월도 중순인데요. 여름이지요. 여름을 느끼며 이제는 계절을, 세월을 느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백일현악단의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박종호가 노래합니다.

찬양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시편 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네, 이 말씀 시편 5편에 있는데 몇 줄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2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님,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자들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정치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패한 자들도 낙심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빛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915님, 조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몸과 영혼까지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열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길을 가려 합니다. 2150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0487님, 남과 북이 하나로 되어 평화의 통일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45님, 우리 물류센터에 우즈벡에서 온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극동방송의 슬로건을 힘입어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듣고 있답니다. 네, 2545님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전도의 길이고 또 그들이 또 우즈벡으로 돌아가서 또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또 4918님,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사역 은혜롭게 진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7028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 2223님,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내 삶이 항상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호위하심을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극동방송 찬양가드 기쁨가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그런 그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은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재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5년 전에 자식 두 명과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요. 최근에는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어서 그만 절망에 빠지죠. 날마다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며 감동받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마르틴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한 두 시간 지났나? 그때 창밖을 보니까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과 따뜻한 옷을 주면서 대접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해질 무렵이 돼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사과를 팔고 있던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였어요.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이 죄를 뉘우치도록 설득하고 사과값을 자기가 갚아줍니다. 그리고 노파 보고 소년을 용서해주자고 권유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주지요. 밤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또 잠이 듭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 아기를 낳은 여인, 노파,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마르틴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은 구원의 감격을 뒤늦게 깨달은 마르틴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깊은 일깨움을 줍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카톡으로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사랑으로 만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하니까요.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주인공 마르틴이 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모두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모두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

찬양가드 기쁨 가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모두 두 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2449님, 점심 먹고 쉬면서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4658님, 여기는 거제입니다. 곧 육아휴직입니다. 아이들을 기도하며 믿음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되기를 기도합니다. 4849님,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읽어주신 시편 5편 12절 말씀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아멘. 4127님, 아멘. 오늘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또 6002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오늘 주신 시편 5편 12절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님, 밤 4경을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5226님, 사방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방패보다 더 완벽한 보호자

하나님께 내일의 삶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멘. 또 1069님, 호국 보훈의 달 모든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영적 전쟁터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시편 27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저희의 빛이요 구원이신 주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피난처가 되시어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저를 비밀히 지키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저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저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해 주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저의 부모는 저를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아, 오늘 시편 27편을 묵상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사도신경을 살피는 중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은 조금 원리적인 측면 그런 것을 좀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어서 조금 실제적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어지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에도 어떤 교훈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도대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그러나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나를 날마다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내 모습은 내려놓고 내 모습은 뒤로 하고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의 이 죄된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부활케 하신다. 그 정도로 우리의 육신을 귀하게 여기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존귀와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몸을 그렇게 귀하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몸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번은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데 근데 그 담을 넘어서 들려오는 소리가 유치원 마당에서 유치원 뜰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노는데 이런 거였어요. 내처럼 해봐라 이렇게.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좀 과장을 하면 저게 하늘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소리다. 내처럼 해봐라 이렇게. 내가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모든 죄를 씻은 것처럼 이렇게 해봐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몸을 너희가 영화롭게 존귀하게,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의 몸을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영화롭게 하고 내가 존귀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몸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져보아라는 것입니다. 내처럼 해봐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아주 귀히 여기는 것. 아니,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는 것. 오늘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뭐 몇 점짜리? 평가가 어떨지? 여러분,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예배에서 시작할 때 제가 봉독했던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 옛날에는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지으신 일이 정말 기이합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 고수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방문해 보면 그 사람들의 작품 세계가, 우리는 그 작품 하나만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 만들까 말까 하지만도 그분들은 정말로 수가 없을 만큼 펼쳐두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이 과연 몇 곡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런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수준은 여러분, 그들이 연주해낼 수 있는 여러분 장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끝이 없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작품의 수가 한정이 없다는 거죠. 연주할 수 있는 수가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수가 많으시다, 하나님의 수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작품의 수가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오늘 우리 세계 인류가 뭐 75억? 한 80억?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75억 개가 되고 80억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닮아갈 필요 없습니다. 누구 사진 들고 가가지고 요래 만들어 달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눈이 있으니까. 특히 요즘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발달되어집니다. 비교의식이 발달되어집니다. 그러고는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지으시고 보석으로 지으시고 보물로 지으시고 작품으로 지으시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으로. 명품 사러 가면 이런 이야기 한다네요. 이거는 에디션,

심판으로 몇 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섯 개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전 세계에서가 아니라 전 역사에서 하나밖에 없는 에디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몸을 귀히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압박과 이 부담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합니까? 만족이 없게 합니다. 감사가 없게 만듭니다. 날마다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샘하고 내 속에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때로는 악을 행합니다. 우리를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무엇이? 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는 그 모든 미련함에서 자유하라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을 가장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존귀와 영화롭게 높이시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약된 우리의 몸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처럼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당신의 죽으신과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차피 썩을 몸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쾌락의 순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죽을 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았어. 제가 왜 찾아서는 단어를 쓰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우리 화장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태우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왜 못 찾으시겠느냐고. 다 찾으셨어.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존귀와 영광과 신령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소위 부활체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썩을 몸인데 아니에요. 그 썩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일으키실 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는데 우리가 이 몸을 함부로 쾌락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윤리가 아닙니다. 아니 윤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성윤리도 아니고 이거는 부부 가운데의 그런 정조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이 몸인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몸인데 우리가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은 세상의 법은 여러분 무슨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법을 아무리 개정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오늘 본문에서는 창녀와 창기와 섞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의 그렇게 몸을 섞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눈이 악한 것에 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도 더 이상 그런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더 이상 악한 일의 도구로 더 이상 사용되도록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전날의 악의 도구로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전날에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옛사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우리의 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리는데 사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돌보시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법을 제정하고 세상이 어떤 법으로 우리에게 그런 악의 문을 열어두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 어떤 악을 세상의 법정에 아무리 그런 법을 세워간다 해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내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여러분 내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뒤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도 하지 않던 그 사람들의 썩어 문드러진 그 피부 위에 손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입으로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눈으로 긍휼히 보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은 당신의 땀구멍에서 피가 솟아나올 만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도의 제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사용해야 마땅한 줄로 합니다. 나를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과 죄의 근세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자기 몸만 가꿀 줄 알고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만 쓸 줄 알고 예수께서 이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은 오늘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듯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만 돌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제 아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막 저리를 보고 설교할라 민망해서 못하겠네요. 제가 남편이 지밖에 몰라. 아내가 지밖에 몰라. 부모가 지밖에 몰라. 다 큰 자녀들이 지밖에 몰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불행 아닙니까? 오늘 이 답이 뭡니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내처럼 해봐라 이렇게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뒤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0: 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미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정도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돌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그렇게 가장 귀한 작품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예수 보혈로 정결함 받은 몸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도구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연구입니다. 세상에 잡초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번져서 성가시던 푸성기가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름 모를 들풀이 효능 있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아무데도 쓸데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주께서는 그 가라지와 곡식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시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두어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가라지는 영적 세계의 잡초죠. 정말 쓸데없어서 불에 던져질 것들입니다. 초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죠. 바다 짐승들과 새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우리에게야 복 주시기를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파이디온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2429님 사연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늘 자녀들과 도서관에서 큐티 말씀 묵상하며 내일 주일 예배 은혜를 기대함으로 소망하고자 합니다.

신청곡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네, 2429님. 아, 여러분들 어떻게 경건의 시간 함께 자녀들과 하십니까? 네, 2429님께 아직 안 하고 있다면 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같이 이렇게 펼치고요. 경건한 시간, 이제 큐티 시간을 가지시면요. 정말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부모나 똑같잖아요.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주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부침이 많습니까? 지금 그 잘나간 사람 앞으로도 계속 잘나갈까요? 그럼 지금 어려운 사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될 때나 때로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살아보면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정말 깨달아지는 진리 아닌가요? 이사 예구님은 그걸 이제 실천하고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말이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사연이지 않아요? 2429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신청곡 팀 녹 워십 앨범 중에서 띄워드릴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네, 이번 사연은요. 아이고, 네, 단골 가족이십니다. 6634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가이펜로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지난 금요일 이사 가셨던 저희 행당 프로지오 아파트 1301호 이웃 주민분에게 선물곡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6634님 항상 이렇게 주위를 살피셔요. 이제 우리 그 장애인복지관 그 식구들 위해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누나 위해서 신청해요. 네, 이런 사연도 항상 주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또 이제 1301호 예, 사시고 이사가신 네, 이웃 주민분에게 선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인데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예,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주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 아, 오늘은 이 사연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여러분 혹시 저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집하고도 대면대면하고 저 인사도 안 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그런 게 뭐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는데 그 당연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쳐야 돼요. 예, 먼저 이렇게 미소 띄워주시고요. 그 이웃에게 먼저 마음 열고요. 아, 그러다가 큰일 나요, 목사님. 옆, 네, 깡패인지 아닌지 좀 보면 알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몇 달 이렇게 지내보면 알지 않을까요? 아, 깡패이시면 네, 좀 무섭긴 하죠. 네. 깡패이시면 좀 무섭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시라면 믿음의 이제 그 깊이가 더 크신 어른 믿음을 네, 가지셨다면 네, 그런 분들도 또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 아닌가 하는 생각도 6634님 사연 보면서 하게 되네요. 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들을 기다려요. 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네,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앱으로 사연 주시면 또 그거 무료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 추첨을 통해 보내드려요. 6634님 신청곡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가이펜로드 앨범으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외익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장애 아동용 보조기기 사용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장애 아동 가족의 이동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 연대와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등은 지난 10일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장애 아동용 보조기기 사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어 목과 허리를 스스로 지지하기 어렵고 보조시트 없이는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안에서 보조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가족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비행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장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장애 특성별 대응 방법을 담은 재난안전가이드가 발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폭염 경보 상황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한다며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2026년 1호를 발행했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이동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폭염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지 않고 각자의 특성

0: 과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5월에 피기 시작한 장미꽃들이 한창 전성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장미꽃의 축제도 열리고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자태와 향기를 뽑는 장미는 가을 지나 초겨울까지 피고 지는데요. 잘 자라고 끈기 있게 성장하지만 벌레가 또 많이 꼬인다고 하네요.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돋보인다 싶으면 회방꾼이 따라붙죠. 느슨하게 풀어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성도의 중심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대홍단에서 태어났고 대홍단에서 군대를 갔었고 거기서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12살 딸아이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이 말씀부터는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게는요, 한국에서 알게 된 교회 친구가 있어요. 정말 짓궂거든요. 계속 자기랑 같이 천국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먼저 가봐. 나 그리고 옆자리에 하나 내놔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봐서는 너무도 대단한 애국하는 친구입니다. 애가 셋이거든요. 애 셋 딸린 애엄마인데도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주여 주여 먹이시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 사람 죽였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야 무섭게 너 좀 그런 거 하지 마. 막 제가 그랬었어요. 한번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느님이 잘 안 보여.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저를 제가 목감 신일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일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자 하고 저를 네, 인도해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강대성 목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떠드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와서 그럴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이 찬양을 하면서 김일성 외치다가 한국에 와서 천주교를 갔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아 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 왜 내 탓이요? 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키가 160인데 정말 뚜껑이 열려서 162까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네, 제가 왜 내 탓을 외쳐야 되냐. 저기서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먹을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도 많아서 1분 1초가 나는 너무도 아깝다고 북한에서 못 먹고 힘들고 그렇게 살던 내가 여기 와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고 정말 세상 멋을 다 내고 살고 있어서 목사님께 막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요. 놀다 오래요. 네, 놀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승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냇 물이 흘러서 언제든 바다로 온다. 네, 지금은 방황하고 애돌아 올지라도 언제든지 수아 성도님은 꼭 우리 하느님과 함께 할 거라고 본인은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자리 이런 데 서면은 처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저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감자 농사 기떡 먹히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감자만 먹으면서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정말

0: 바닷물이 정말로 파란지 기차 바퀴가 세 바퀴인지 고무 바퀴인지도 모른 채 17살까지 살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이었는데요. 땅마직이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로다. 네, 북한법으로 한다면 네, 내 땅을 다 뺏어서 뭐 공동으로 나눠 쓴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 나와! 데리고 나가서 그날 심장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은 정말 대홍단의 첫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농가로 정말 지질이 구박받으면서 뭐 북한말로 한다면은 저희는 족대계층이었습니다. 네, 사상 개조가 되지 않는 계층.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요? 노동으로 김일성 그 김부자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물질로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바꿔보고자 신분을 탈피해보고자 첫 번째가 아니라 저는 감자를 먹기 싫어서 네, 나는 이전 감자 좀 그만 먹고 좀 골방 지역에 가서 백미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가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북한은 17살에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도 갈 수 없었어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학교 때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아, 그래 너 갈 수 있어 가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영예군인이라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전상자 비슷하게 네 의가사 제대되신 분 근데 그게 6.25 전쟁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셔가지고요. 그런 전상자분의 선녀가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아, 나도 군대 가겠습니다 라고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네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그러면 민간 부대로 가라 라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삼지연 비행장을 지키는 일 군대도 따뜻한 지역에 갈 수가 없이 다시 정말 백두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얼굴 되게 반들반들하죠? 네, 북한 주민들에게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홍단이라는 곳에서 정말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밑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정말 제 볼은 볼터치를 하지 않아도 360벌이 빨갰습니다. 얼어서. 그러던 제가 한국의 부티에, 네, 한국의 화장품에, 한국의 식이요법에 이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광고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요, 나를 보라. 내가 대홍단에서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근데 한국이 나에게 뭐 기회를 주는 곳 어디 가면 뭐 그냥 되는 게 있나?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나도 이거는 좀 미스터리긴 한데요. 하느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김수아 대표. 하지만 김수아 대표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까지 이 탈북 과정이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 김수아 대표가 한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까지 이야기 찬송 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하나님 저를 구하셨을까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야 돼요?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짜 신의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한국에 못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겠죠. 네.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보위부에 신고하자라는 해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계급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또 누구나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했었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받겠다고요. 네, 정말 제가 충성에 어영납할 수도 아니지만 마이크를 잡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가면 피가 뽑히고 살이 찢기는 마냥을 감행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게 일이 닥쳤죠. 저희 언니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닌 밤중에. 네, 정말 그 도시에서의 그 사람들은 확실히 시골보다는 많이 개화가 된것 같아요. 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일지 아니면 그 어떤 국경으로 통해서 그 누구의 브로커에 의해서일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족과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뿐이잖아요. 뭐 이완용입니까? 북한을 팔아넘기겠답니까? 누가 임무를 받고 뭐 김정은이 뭐 테러하겠답니까? 저희 언니네가 다시 북송돼서 북한을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사과 먹고 싶고요. 사탕 먹고 싶고, 백미밥에 계란 후라이 얹어 먹고 싶은 게 서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너네 이거 가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나중에 너희들에게 흰쌀밥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얼리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때려서 저희 형부가 이마가 함몰되고 턱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나와서 얼마 못 살고. 근데 그게 또왜 더구나 그랬던가 하면요.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한 자리 꿰차려고. 북한도 동아줄 잘 잡으면 또 권력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매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반항심이 됐죠. 그래서 무조건 가자.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8개월을 아예 완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그래,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하면요, 탈북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약을 넣고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었습니다. 정말 많이 쟀죠. 3년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거요. 정말 태평양에서 거래 찾기다, 풀숲에 떨어진 바늘 찾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나를 중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보고 타문하고 해서 브로커를 통하게 됐고, 3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압록강이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상류라서 저희가 이게 강,

백두산 밑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은 눈이 정갱이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추운 혹한의 추위에 저희가 마음을 먹고 압록강에 들어서서 강을 건넜는데요. 너무도 속상하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브로커를 못 찾아서 백두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때늘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죽으면 말지 뭐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으려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요. 그리고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중국 군인들이 저희를 덮쳐서 그래서 아이를 은폐시키고 뛴다라고 뛰었는데 아이의 발자국을 보고 저희 아이와 언니를 잡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면서 다시 큰 길에 나와서 그 아이가 간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나도 북송돼서 내 딸아이와 같이 살아야지. 내가 딸을 두고 어디 가서 혼자 잘살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새까만 중국 승용차 뭐 이런 차가 한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 딸을 데리고 지금 잡혀갔고요. 제가 조카를 데리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조카애하고 둘이서 이게 참 뭘까요, 여러분? 살려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에. 그랬더니 차 세우고 창유리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리더니 중국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 하여간 못 알아듣지만 마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태워서 어느 도시에 내려주고 저는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 60일 만에. 이렇게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자. 그리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제가 그때는 그냥 운명처럼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딸을 잃어버려야 됐을까? 아, 내가 과연 한국에 갈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딸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간 것이 바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 정말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정말 그 후레쉬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네, 아파트에서 그 선교사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여성분 두 분이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왔냐, 언제 넘어왔냐 얘기를 하다가 딸을 잃은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냥 물이 한강, 눈물이 그냥 한강물인 거예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딸을 잃어버렸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나만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그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신 선배님들 그분들 다 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수아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것은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느님이 뜻일 거라고. 꼭 살아서 하느님 따라 묵묵히 걸어서 한국까지 가고 딸과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 순서가 돼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그날이 11월 7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날 밥한 그릇 못 해주고 생사도 모르고 한국으로 또 나오려니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이 또 저희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배워줬어요. 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만 불러라.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 정말 버스에 앉아서도요, 두손꼭 잡고 정말 중국 경찰들이 올라와서 막 검열할 때도요, 저는 진짜 내일은 모른다. 저는 그냥 하느님에게 제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조금 놀다 갈게요라고 하고 참 이래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좀 걸렸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좀 되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 기간에 저희 딸내미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딸이 어려운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지금 점심시간

0: 이라고 해서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요. 저기서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쫙 걸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내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는. 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그래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매개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중국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예전에 뭐 평양도 그랬지만 여기 서울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신의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또 저희가 잘 사는 이런 날이 왔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 너무 잘했죠? 네,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들 보고는 죽을 때까지 붉은 기 지키자고 소리 지르고 제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저의 이 마이크를 잡고 정말 저희 진심을 듣는다면은 네, 그들도 언제든지 저를 따라서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들과 함께 내 네,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사실 북한에 선교하신다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북한에,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멋이 뭐 쎄기 있어 들어가냐? 그냥 박으면 들어가지. 그래도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이 어떤 땅인데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정말 저 북한에 닿아서, 북한 동포여, 저것만 기다려줘라. 네, 우리가 꼭갈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김수아 대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만나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시면 좋겠네요.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섬겼던 이 열매들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서였고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가끔은 화려한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 오래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주는 말 한마디, 맡은 일을 정직하게 해내는 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동이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며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211장 통일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은 에드윈 파커 목사님이 누가복음 7장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맞춰 작사 작곡을 하였고 설교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라고 합니다. 원곡의 제목은 러브스 오퍼링,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나라인 1959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청년 찬송가에 처음 실렸고 현재 부르는 가사는 1967년 개편 찬송가에 실린 수정된 가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송교사님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웃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늘을 찾고 일도 잠시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99세의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 할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늙은 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사라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시간은 흘렀고 몸은 더 늙어가고 있고 약속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멀리서 이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낯선 손님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급히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물을 가져오게 하고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게 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3일간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 손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사라의 이름을 불러요. 사라의 이름.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성경은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웃었을까요?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도 웃지만요, 어이가 없을 때도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자그만치 25년입니다.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와 100세가 되어지고 90살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장 맞고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라의 웃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불신과 그 불신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한낮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을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장막문에 앉아있었습니다. 99세의 노인이에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입니다. 사라는 90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보다 상황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대가 자라기보다는 포기가 자랄 만한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서는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가 뜨거울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를 저버린 그 자리,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 이미 결론을 내어버린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기도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장막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 사람인 척 하잖아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일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안 변할 거야. 특히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특히 내 남편, 특히 내 아내. 나는 안 될 거야. 이제는 너무 늦었어.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포기보다 포기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영화로 보면은요, 이제 장면이 좀 바뀌었어요. 장면이 아브라함에서 사라에게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손님들을 막 대접하고 있고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라는 대화의 중심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사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고 기록합니다.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 나이에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몸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나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젠 너무 늦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뒤에서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라를 끌어내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사라는 숨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웃음도 숨기고 싶었고 불신도 숨기고 싶었고 두려움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실 사람의 문제는 행동보다 마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늦은 것 같은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보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불신을 발견하셨잖아요. 의심하고 있는 사라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의 웃음은 단순한 이 조롱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사람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대했지만 변하지도 않았잖아요. 기다렸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던 사람의 헛헛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지 못해서만 웃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실망해서 웃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여자 집사님 지금 불륜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정리하고 그 남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같은 사람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집사님을 찾아와 주셨고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셨으니까 이제 죄에서 자유하시고 불륜의 죄를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 한 번 더 도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끊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연락이 올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실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실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앞에서 웃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여러분은 속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 순간 사라는 두려워져요. 본문은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 장면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사라는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 그냥 그저 혼자 생각한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

것도 아셨고, 그 웃음 속에 담긴 불신도 아셨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세요. 이 사라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 밖에 계십니다. 이 사라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겨진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지금 또 다른 모습의 아담입니다. 웃음을 숨기고, 불신을 숨기고, 두려움을 숨기고,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고,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것 같고, 내가 의심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라는 웃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는 믿음이 없구나. 그럼 약속은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완전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완벽한 사람들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 웃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웃고 있는 사라와 같은 사람들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사람,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도 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삭은 더큰 약속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탄생을 통해 태어난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강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순종의 완벽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여러분 흔들릴 때 없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죄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웃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저 장막 뒤에 있어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뻗다 맬때 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웃고 있는 사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는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린 자꾸 도망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담배를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담배가 그렇게 사랑스럽답니다. 끊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0: 그때는 교회를 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왜요? 담배 냄새 풍기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겠어요. 자, 그랬습니다. 그 담배 냄새가 집사님 삶의 결론이에요. 그 냄새, 그 정죄, 사람들의 눈길 다 받으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지 도망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술을요, 정말 이건 제가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집에 가면은요, 이게 자취방이에요. 같이 유학하던 형이었는데, 이렇게 네모, 이렇게 자취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술병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둘려져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맥주병, 소주병, 양주병, 하여튼 뭐, 그형 때문에 제가 술 이름도 다 알게 됐어요. 저는 마시지도 않는데, 이거 다 보면서. 가서 집 청소해주고, 치워주고,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술이 떡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어우, 철학 가야 되는데, 그 금요철에 가요. 그러면은 술 취한 청년이 거기서 해롱해롱 되고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안수 기도를 세게 해주십니다. 뒤통수를 때입니다. 주여!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때리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 우세요.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 부끄러우세요. 무너져 있어도 예배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숨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다라고 우리의 처진 어깨를, 지친 등을 쳐주십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신 있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는 장막 안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라는 웃음을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라와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으로 포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지만 속으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속으로 웃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사라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정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나 훗날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는 진짜 웃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불신의 웃음을 웃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저녁을 맞이하다 보면 와 정말 해가 길어졌구나 하고 문득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가 더 길어진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도 우리를 비추는 신실한 사랑의 빛도 매 순간 끊이지 않습니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심포니 오늘 첫 곡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피아노 박지혜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창원 시립 합창단입니다.

얼마 전 저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곡을 무대에서 불러야만 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새 곡이었는데요. 편곡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다 보니 예전만큼 악보가 머리에 쉽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멀리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차 안을 온통 찬양 소리로 채우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나도록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결국 이 곡을 무사히 잘 끝내고 나니 아 이제는 정말 다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진을 다 쏟아부은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치열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곡이 제 삶에 가장 잘 맞는 제 영혼의 고백 같은 찬양이 되었더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처음 마주할 때는 참 험하고 내 힘으로 짊어지게 버겁고 때로는 나

아이라는 한계와 상황의 벽에 부딪혀 외면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능력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 험한 무대가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베이스 함석헌, 그리고 이어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빛나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삶에 길게 머물렀던 주님의 빛을 기억하며 평안함 속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또 그 믿음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저녁 그리고 힘찬 월요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피아노 나지에 그리고 이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그리고 진행의 함석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내가 새 일에 행안이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가 기쁨으로 충만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 또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지요. 하이든은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작곡된다.

0: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죠. 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서 성취감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학교에 붙어서 성취감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진급이 됐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오늘 골프 시합이 있는데 그거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신다고 믿고 아, 내가 오늘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떤 여자가 계획을 했는데 좋은 데 와서 여행한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히로스 주식회사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정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그 생각했는 대로 성실히 이렇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이름이 한기암.
2: 예.
3: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한기봉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아, 제가 육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위에 형님이 한기봉 장로님입니다.
3: 여기 사장님.
2: 예, 그렇습니다.
3: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동안 그때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2: 형님께서 그 극동방송과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집안에서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참 좋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우리 극동방송 옆에 이렇게 오면은 혹시나 형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렇고 또 신앙심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동안 물려주신 그 신앙, 희생, 기도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신앙을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함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사장님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휴로스.
2: 예.
3: 그 뭐 무슨 회사예요?
2: 아, 그 제가 자동차 쪽에 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물류 그 운송 이렇게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물류기사 쪽의 이름입니다. 그 휴먼 로지스틱.
3: 예.
2: 사람과 로지스틱 물류.
3: 아.
2: 예, 이렇게 제가
3: 휴먼하고 로지스틱하고 합성한 게 예. 휴로스라.
2: 예, 그렇습니다.
3: 거기 그러면 회사가 어디 있어요?
2: 저는 그냥 그 본사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옆에 전국에 공장이 13개가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조그마지만은 또 13군데 이렇게 산재돼 있어 가지고 좀 바쁘게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 제가 한기분 사장을 남을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동생이 있는데 왜 방송국에 좀 데리고 와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그다음에 운영위원도 좀 참석시키질 않았냐. 뭐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 적도 나한테 없고 오직 가족 얘기한 거는 조카 딸 하나가 미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 와 있는데 복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기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죠.
2: 예, 예.
0: 그 일 관련해서 김정환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도 많으셨다고

0: 뭐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1: 이루 말할 수가 없죠.
0: 네.
1: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평생을 자라와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가 이렇게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한 번은 저 혼자 해결해 나가다가 형님 가족 식사 모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기봉 장로님이 아, 우리 김장환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극동방송 오는, 옆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제가 할수 없이 우리 딸내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김정원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김정원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문제 이렇게 정말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2: 아니, 우리 한 사장님하고 제가 만난 지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내가 봐도 형님보다도 진국인 것 같아.
1: 아니, 절대 아닙니다.
2: 예?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따님 때문에
1: 네.
2: 극동방송 와보니까 괜찮은 회사죠.
1: 아, 정말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요 예배를 나와서,
2: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1: 네, 극동방송 직원들이, 제가 직원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모범적이고 일을 잘했는데, 목요일에 때 이렇게 보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동방송 직원들의 어떤 열과 성의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한테 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여정을 같이 하면서, 아,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계시구나. 또한번 느끼고 배우면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 극동방송에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은,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저한테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아,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2: 자녀는 딸 하나죠? 외동딸이요. 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깝더라고.
1: 아이고, 그냥 제가 살면서 아쉽고 힘든 게 별로 몰랐는데요. 모르고 자랐는데,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딸 지은이 같은 딸이 한 둘, 셋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한없이.
2: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가 해결 못했지, 부모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1: 그렇습니다.
2: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1: 절대적입니다.
2: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1: 아,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2: 예.
1: 저가 모시고 있던 분이 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심 좋고 대학 어디 나왔고 뭐 하면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말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 저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한그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2: 여기서 외동딸이 하나 낳았고,
1: 예.
2: 근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1: 아유, 제 삶에 모든 제 삶의 그
2: 목표가
1: 예.
2: 부모님.
1: 아, 그럼요. 예.
2: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형제간에도 우익을

0: 좋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 가족 모임들은 돌아가겠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사한 날도 있고 다 모이겠죠.
1: 추모 예배 드리는 것 부모님 두 번 명절 두 번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합니다. 예. 또 그 모든 구심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일평생의 어떤 그 기도, 희생 이게 근간이 됐고 또 저는 우리 큰형님서부터 저한테 주시는 어떤 영향력, 어떤 기도나 사랑 이게 아마 이 세상에 저 말고는 이렇게 크게 받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1: 아, 제가 먼저 본 다니던 회사가 어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형님들도 저 때문에 제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부도가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승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2.

0: 2년째입니다. 지금이. 예.
1: 그 따님이 이번에 졸업 맞는 현장에 가보셨죠.
0: 예, 예.
1: 엄마는 못 갔죠.
0: 예, 예.
1: 왜?
0: 제 아내가 좀 건강이 좀 덜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날 목사님 그 축사하시고 우리 지은이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거 사진으로 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으면
1: 얼마나 좋았을까.
0: 그런 그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제가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졸업식 내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끔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꽃다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니 따님을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수심이 많았어.
0: 네.
1: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활짝
0: 네.
1: 네,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아마 본인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총장님이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제 그동안에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0: 예.
1: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번에 따님 문제를 보니까 아, 그 산을 넘으면은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0: 제가 이제까지 전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실은 힘든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신 그 밑바탕 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하늘나라 가셨어도 아버지 엄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든 게 기적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나 우리 딸내미 지은이나 저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2: 네, 청취자 사연 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상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녀와의 기회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2: 네.
1: 네, 기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눌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
0: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 다 평생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지금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해주시고 또 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나갈 적이면 엄마가 또 무릎 꿇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평생 해주셨는데 하나는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찬송이 하나가 저희 집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하루에 이제 8km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손이 하도 시려워서 아버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소죽을 해서 또 제 밥상 차려놓고 소죽도 주고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한 5-600m를 누가 쓸어놓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쓰나 했더니 맨 마지막 날 제가 장갑을 몰래 사서 첫 번째 낀 날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때 이렇게 그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1: 맨손으로.
0: 네. 근데 그 저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있는데 엄마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7-800m를 스스로 쓰니까 땀에 그냥 굉장히 추운데도 땀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면서 그때 찬송을 엄마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찬송을 크게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해고 가시는데 예. 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리 밑에다가 그 장갑을 제가 버렸습니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내 장갑은 이제 안 낀다. 근데 엄마가 이제 하늘에 소천해시고 지금까지도 장갑을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건 또 엄마가 생각날 때건 그 또 지나가다가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가만 나오면은
1: 울컥하는 거.
0: 예.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1: 그렇지. 와도 네.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wheelchair 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밀어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하고 내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럼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자기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적적할 때 찬송가 부르면 힘이 생기지.
0: 네,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찬송가 몇 곡은 외우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잊어버려요. 예, 힘이 생기고. 예.
2: 하늘에서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뭐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 희생, 사랑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걸 온전히 다는 못하겠지만은 제 딸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이번에 그 김정은 목사님 미국 일정을 처음 제가 그렇게 강의 제가 해외 출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강행군에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고 그냥 평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기도, 희생, 사랑을 우리 딸한테
1: 전수가 됐으면 네, 좋죠.
0: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그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나이 말씀해서 죄송한데 60이 되니까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보람이 있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또한 제 딸한테도 저는 그 제 아내랑 딸내미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비전입니다. 그게 네. 답니다.
1: 야,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사위 들어와서. 예. 예. 예.
2: 앞으로도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 코랄 정기 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학 목사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럽니다. 그것은 흘러간다는 거고, 또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 있으면 모레가 있지만 결국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라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이때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또한 이때에 살아오면 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 산다 그런다 그럽니다. 생일과 죽음 앞에 사는 거죠. 그런데 생일과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어디서 올까요? 물질, 건강, 재능 물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고 결국에는 천국 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침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 살아오면서 한때는 예수 없이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교도소 담장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교도소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우리 귀한 목사님 부부를 다시 모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0: 강찬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교도소 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할 때 좀 울컥하셔가지고 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양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도 하시지만 또 일반 직업도 갖고 계시잖아요.
2: 네.
0: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신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문제 목사님께서 내 직업인 강도였다고 하면서 그 우리 수용자들한테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와이까지 갔다 왔다. 나중에
2: 네.
0: 이제 우리 임혜수 목사님도 와서 아주 좋은 고객을 했다. 하나님 은혜였다고 하면서 그 우리 수용자들에게 소망을 줬거든요. 그때 그 간직을 들었던 그 수용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목사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지.
2: 아,
0: 내가
2: 네.
0: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비랑으로 지금 교정사역을 하시잖아요.
2: 네.
0: 자비랑을 하시면서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감호자가 옛날 감호병가가 이제 우리가 2004년도에
2: 5년도에
0: 아, 2005년도입니까?
2: 예. 법적으로 2005년도에
0: 아, 이제 2004년도 한참 시작하고 이제 예. 2005년도 됐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감호소가 이제 이제 나중에 그 3교도소로 예. 바뀌었지만 그 감호자 되시는 분, 그러니까 감호병가를 받고 이제 일선의 유기가 끝난 다음에 천안교도소에서 나머지 잔인 처분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2: 네.
0: 지금 우리나라에 감호병가 받고 감호 천안교도소에 있는 분이 몇 분이며 그분의 생활은 어떠한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 지금 현재로는 그때 오래전에 받았던 분들이 다 법이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0: 네네네.
2: 그 뒤에로 이제 살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0: 네네네.
2: 많이 줄어들었는데
0: 네네네.
2: 현재로서는 두 분이 계시고 6월달, 7월달쯤에 또 두 분인가 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경우가 되느냐면은 그분들이 감호병과가 7년 기한인데 예를 들어 3년 살고 4년이 남았을 때 출소한다. 그러면 나가서 4년 안에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0: 네.
2: 거기에 합당한 징역형을 받고 그 나머지는 가출수됐던 부분들 4년에 대해서 다시 와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1년 기한 정도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다가 결국에 지금 현재는 두 분만 남아 있는데
0: 네.
2: 요 뒤로 이제 넘어올 그러니까 일반 징역형을 마치고 그쪽으로 천안 감호소로 넘어올 분들이 불과 몇 분 안 남은 걸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0: 그분들이 이제 보호 감호소 처분은 이제 그 우리가 2005년
2: 네.
0: 8월 달에 폐지된 걸 알고 있는데 그 폐지됐을 때 그때는 이제 감호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2: 네, 많이 있었죠.
0: 지금도 이제 현재는 천안 교도소에 두 명 있고
2: 네.
0: 뭐 6, 7월 달에 또 두 명 온다고 한다면 네 명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2: 천안으로 그 감호소를 분소 일종의 분소지요. 그런데 이감호소 자리 그러니까 현재는 3교도소 자리인데 이감호소를 그때 당시 운영을 할 때 그중에서 이제 좀 모범적이다 해가지고 천안에 옮겼던 자리가 옛날에 보면 경비교도대라고 하는 그런 군대 대용으로
0: 네네네.
2: 사용하던 시설들이 있어요.
0: 근데
2: 거기에 그때 이제 1차로, 2차로, 3차로 해가지고 30명 수용을 하게끔 그 시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30명 시설로 사용을 하던 것을 지금 현재 2명이 그 시설을 다

0: 사용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생활은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 출소를 앞둔 그런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 네네.
0: 뭐 휴게실도 있고 작지만은 체육관 시설도 있고 또 냉장고 같은 것도 있고
1: 네네네네.
0: 또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음식도 라면도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대우는 받고 있습니다.
1: 마치 콘도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예, 전자기기가 예. 좀 준비되어 있는 거네요.
0: 예, 예.
1: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들에게한테 이제 예배 인도해주러 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두 분이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타 종교도 갖고 있을 텐데.
0: 아니요. 천지에 계신 두 분은 오래전에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났던 분이고 그 중에 한 분 사실은 그 두 분 다 제가 옛날에 청송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한 분은 현재 39년을 살고 계신 분인데
1: 아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0: 40살에 들어와서 아이고. 현재 79세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출소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내고 있는 구리시로 오셔서 거기 우선 뭐 원룸이라도 아니면 고시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부 도움도 좀 받아서 이렇게 함께 저희 교회에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감호자이든 이제 출소자이든 이제 출소하면은 좀 보복 중단해서 긴급생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0: 예.
1: 또 뭐 정말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복지 중단해서 기거도 할 수 있지만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0: 네, 그렇죠.
1: 살다 보면 이제 원룸 같은 것도 보면은 나중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그 뭐랄까 좀 LH공사
0: 예, 예.
1: 또 이렇게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자비랑으로 이제 교정 선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호자들도 그렇고 무기수들도 그렇고 가석방하거나 출소할 때에 후견자가 분명히 해야만
0: 예.
1: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0: 신원 보증,
1: 그렇지.
0: 취업 보증 예.
1: 그러니까
0: 서류가
1: 후견자가
0: 돼야 됩니다.
1: 분명히 돼서 경제적인 안정과 보호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도 이제 한때는 그 가석방에
0: 예.
1: 협력했고 도와줬고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역이 만만치가 않죠.
0: 예, 만만치가 않죠. 근데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제 말씀을 잠깐 드려보자면은 제가 오래전 청송교도소 있을 때 직업훈련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 네네네네.
0: 그래서 거기 2년 과정으로 마침 순천교도소에서 진행하는 건축일반시공이라는 공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그쪽에 합격이 되어서 이감이 되어가지고 순천교도소에서 2년간 열심히 타일 및 미장 조적 일을 배웠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때 배웠던 기술이었는데 출소 후에 인력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건축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웠던 타일 기술이 또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령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자로 우리들 네. 하는 용어로는 준기공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다가 그 몇 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공으로 지금은 초인류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인류 기술자가 되어서 그 타일 일을 타일 그 또 조적 미장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건축 경기가 너무 많이 그렇게 줄어들어서
1: 네네네.
0: 사실상 저도 일을 좀 많이 해야 하다못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1: 그렇죠.
0: 일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정사역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1: 그렇죠.
0: 우리 목사님께서도
1: 네네.
0: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작은 일이라 수입이 많지 않아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도 몇몇 분들에게서 편지도 오고 있지만 그분들을 충분히 잘 돕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1: 실질적으로 우리 극동방송으로도 이제 편지가 와요. 그럼 기승전결 이제 영치금 지연으로 이렇게
0: 네.
1: 올 때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용을 보고 이제 각종

0: 교도소에도 문의를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수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럴 때로서 이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아, 연고가 없고 형책이 없다면 어떻게든 이제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모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담임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감호자들이나 출소자들이 이제 올때 어때요? 어떤 마음을 좀 갖고 계십니까?
1: 저는 똑같이 대합니다. 왜냐하면 은양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살면서 좋은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저런 분이 어떻게 저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담임은 양 목사님이 담임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전적으로. 그래서 똑같이 전뭐 끄리낌도 없이 어떤 분도 뭐 자기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0: 네네네.
1: 저는 그분들 집에 오시라고 그래가 밥도 해드리고 뭐좀 먹고 싶은 거뭐 말하면 해드리고 그래요. 그막 형제처럼 사실 이렇게 좀 거두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뭐이막 끄리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대우합니다.
0: 이제
1: 안타깝고
0: 그래
1: 잘
0: 이제
1: 살아내라고.
0: 네 그래 이제 마음의 문 열리고 마음의 문 열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형성되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양 목사님의 그 사역, 양 목사님은 무슨 경험해봤으니까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지만 또 지난주 우리 사모님 이제 목사님이시면 뭐라고 그러겠냐면 영을 본다, 믿음을 본다, 영을 본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누군가 그 단만의 영혼들 또 믿음으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을 품어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이 좀 하시는데 아, 두 분께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2: 제가
0: 네네네.
2: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 경우입니다만은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가장 많은 감사와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8장입니다. 8장 중에서도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 같은 강도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자신들이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이들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말씀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에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면 꼭 권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0: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만의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그 누가 정죄하지 않으니까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자기의 죄값에 대한 인정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또 피해자들한테 죄송함도 전해야 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영화 본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여배우가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더니만 나는 이제 죄다 용서받았다. 그럴 때그 여배우가 속된 말로 황당해가지고 신앙을 떠났다. 안타까운 모습이 영화로 보인 적이 있거든요.
2: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 장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0: 그렇죠.
2: 받았습니다.
0: 그게 왜냐하면 부활의 문제는 재산 받았지만 그러나 삶의 문제는 또 회개해야 되고
2: 그렇죠.
0: 피해자들한테 잘못을 용서하고 해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더 해서 아픔을 주는 삶이 안 되거든요.
2: 아멘요.
0: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좀좀 강조해 주시고요.
2: 아멘.
0: 어,
2: 알겠습니다.
0: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왜 교정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게 하시니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많이도 담고 싶었습니다.
0: 아멘.
2: 어찌 보면은 저도 아주 조금은 사도 바울을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상 교도소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는 형제.

0: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끌어주고 또 디도를 이끌어주었듯이 교도소 안에서도 그 바울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디모데 역할을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을 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다면 교도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동안에 어찌 살았던 그 범죄인의 인생에서 네네.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네네. 이제 출소 후에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1: 네네네.
0: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니,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재범하지 않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게 교정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누구든지 누구도 앞에서든지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1: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4장 12절을 보면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리님을 위해서 예를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0: 아멘.
1: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교도소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또 때론 오네시모 같은
0: 네.
1: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복음의 동력자로
0: 네.
1: 또 세워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교도사 역할하는 목사로서 또 그들이 건강하게 예수 안에서 나와야 사회가 따뜻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 사모님 같이 교도소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가시죠.
2: 예.
1: 좀 어떻습니까?
2: 가면 제가 이제 저도 간증도 하고 그러지만은 제2의 양대길, 제3의 양대길, 제4의 양대길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끝으로 기도 제목이나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예. 2주 동안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0: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저는 지금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감히 전국 교도소의 형제들을 다 품고 싶지만 저는 제가 하는 역량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약 한 10만 개 교회가 있다고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 수준으로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웬만큼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은 뭐 2만 교회, 3만 교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 수용자들 중에 가족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 지금 한 6만, 7만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절반 정도인 한 2, 3만 명 정도는 정말 누군가가 돌아봐야 될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만일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에서 수용자 한 명씩만 돌아볼 수 있다면 그들이 그 안에 지내는 생활 동안에 어려움, 그 물질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송에서 27년 세월을 받고서 막 시작했을 때 서울 문정동 장지기회라고 있어요.
1: 네네네.
0: 그 거기 남선교회에서 한 달에 2만 원의 후원으로 한 10년간 도와주시더니
1: 네.
0: 그 10년쯤 지나서는 만 원을 더 얹으셔서 3만 원씩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20년 그 징역형 사는 동안에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사실 제 생활도 세면도구라도 샀을 수 있는 제 생활도 됐지만은 그것도 모으니까 몇 달 모으고 1년 모으면은 성경책 한 권 살 정도의 돈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럼 구매시켜서 또 다른 사람 성경책이 정말 필요한 다른 형제들 함께 나누게도 되고 때로는 또 그 돈 가지고 빵도 10개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1: 네.
0: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죄짓고 들어와 있어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1: 네네.
0: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고 그리고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아는 외리 어떤 면으로는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0: 배고픈 이들에게는 빵 하나가 엄청 큰 은혜입니다.
1: 아멘.
0: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빵 한 개 후에 더 확실하게 전해지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1: 네네.
0: 저는 너무나 작은 자라서 담 안에 여러 사람들을

0: 돌아볼 역량이 없습니다.
1: 네네.
0: 자립할 수 있는 교회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꾸준하게 돌아보아 주신다면 그 한 사람이 혹은 디모데로 혹은 바울로 세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한 교회와 수용자 한 사람 그 결연을 맺어주는 1대1 운동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네. 현재 제 마음입니다.
1: 여러분 교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 길을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리의 찬빛교회를 섬기신 우리 양대기 목사님, 이메스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기도대로 좋은 은혜가 임하고 앞으로 사역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최명자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눈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유대인의 압박에 의한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딱히 변명하려 하거나 변론하지 않습니다. 채찍질과 비난을 당함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러함은 우리를 위한 은혜의 걸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지만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생명 되심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시선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진해 침례교회 김현경 집사였습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찬양으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평탄한 자리가 아닌 세상과 길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는 순간 비로소 나타난다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눈물로 밤을 보내며 기도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편안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가 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모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더 굳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바라면서요. 오늘 첫 찬양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입니다. 목마른 사슴 이신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가득 차면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쳐서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더 굳건한 믿음을 덧입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다음 찬양 주 예수 크신 사랑 The Elite Vocal Choir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안산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성진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 못해도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류무룡 김지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약속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며 걸어갑니다. 예수의 길 은서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띄워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조차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단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게 되었죠. 차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주변을 15분 동안 찾아보았지만 결국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곳에 세웁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한 토막을 그 아래서 놓았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잠시 후에 돌아와 보았더니 차 위에는 주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 메모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주차 위반 순찰자입니다. 제가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처지,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여하에 따라 삶, 인생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은 가히 영적 전쟁터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유혹의 지뢰밭을 지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치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희주일의 음성으로 첫 번째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부른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들으셨습니다.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에게는 베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베르톨도는 14살인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린 미켈란젤로는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는 스승은 미켈란젤로를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대한 성당 입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웃고 있는 천사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야, 이 두 조각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었으나 하나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예배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느냐? 어린 미켈란젤로는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나를 봐도 없어서 박종호님의 음성으로 첫 번째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신영옥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일대의 복음을 전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큰 키 큰 코에 노랑머리를 한 유럽인들, 이른바 마게도냐인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인이 유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애절히 손짓을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모습을 성령의 환상으로, 비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시아의 길을 되돌아서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선교의 사역은 기도하는 일로 시작되죠. 기도처에 가다가 정말 유명한 소문난 귀신 들린 점쟁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점쟁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점쟁이를 통해 돈을 벌어먹는 그 주인들이 바울을 사회법정에 고소합니다. 로마 법관들은 유대인 따위가 도시를 어지럽힌다고 하여 몹시 매로 치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둡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입니다. 그날 밤에 쇠고랑에 묶인 채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큰 지진처럼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쇠고랑이 벗겨집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여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다 있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가 크게 감동하여 묻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의 사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또한 큰 기적을 일으켜내는가 하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요. 동시에 저를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과 종이 된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붙잡힌 사람들, 즉 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의 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고 또 자기의 말이 없고 자기 재산이 없고 자신의 몸까지 주인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박지연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과 같이.

박지현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과 같이, 그리고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어 들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에 붙잡혀 사는 여종, 영락 없는 노예입니다. 남의 집에 매여 사는 노예의 신분만으로도 불쌍하고 가련한데 귀신에게 붙잡혀 귀신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 얽매여서 사단의 종노릇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점쟁이의 포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참으로 불쌍한 여인인데 바로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사람을 볼 때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붙잡힌 사람이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란 신적 존재, 결국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이죠. 재물을 만몬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물질을 관장하는 우상 이름입니다. 돈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돈 앞에 무력한가 하는 것은 우리들은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물질, 돈을 흔들며 우리를 유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휘말리기 쉬운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또한 성도의 믿음의 건전함은 바로 이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0: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이광희님의 나의 등 뒤에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전통과 관습과 무력한 세상의 쾌락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가치관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전도에서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유럽의 선교로 자신의 인생 방향을 바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순종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왔다고 해도 악귀에 붙잡힌 여종 하나를 바라보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심히 맞고 감옥살이를 해야 만큼 고통스러웠으나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의 가치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녀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랑에 미친 사람,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과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고 매를 맞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붙잡혀 삶으로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감옥이 흔들리며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가치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서는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중심의 가치관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이요 성령에 충만한 가치관인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요? 물질에, 권력에, 또한 세상 쾌락에, 사탄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의 끝곡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

0: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40여 년 동안 중국 제나라의 세 명의 왕을 재상의 자리에서 모신 존경을 받는 인물 안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상이 돼서도 고기 반찬을 한 가지 넘게 올리지 않았고 자신뿐 아니라 식솔들에게도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요. 왕이 하루는 자신에게 간언을 올린 신하에 대해서 안영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는 폐하의 의견을 그저 동조하러 온 아첨꾼입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신하가 찾아와 간언을 했고 다시 왕은 안영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조화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충직한 신하라고 중용하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물어봤는데요. 내가 듣기에 두 사람 다 비슷한 말을 했소.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아첨꾼이 되고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충직한 신하가 되는 것이오? 폐하의 말을 듣고 모자란 것은 차기할 방도를 말하고 넘치는 것은 적당히 할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폐하의 말에 장단을 맞춰 긍정을 긍정하고 부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저 아첨꾼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내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사울의 말과 행동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말하는 기준이 자신이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유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는 사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오해하는 자들이 갖는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행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결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결론, 기쁨과 평안이 전혀 없는 결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핀 다윗과 사울의 경험을 통해 최소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처럼 자신의 원함이 전부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동기와 의도가 온통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복종할 마음과 동기가 자신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 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카톨릭의 타락과 교만에 맞서 싸운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고 계시니 이제는 죄의 유혹이나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안색을 바꾸면서 고개를 저었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교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교황보다,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보다 내게는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머니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놈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숨어서 나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라는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말씀 잘 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제자인 나는 옳고 제자가 아닌 너는

너는 잘못됐으니까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더라도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오직 우리만 잘 돼야 되는 것이지 너는 아니야 당신들은 아니야 라는 이기심과 교만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뽑히지 않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초보 정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마당에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깊이 갈아엎었다고 해요. 그리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잡초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이 정원 관리 수업을 철저하게 이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당에는 더 이상 나쁜 잡초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사는 마당 구석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야생 양파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원사는 수업에서 배운 대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도구를 가져가서 그 식물을 아주 그냥 통째로 파내고 껍질까지 까서 싹 버렸다고 해요. 이제 속으로 아우 이제 완벽하게 제거했어 이제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주 뒤에 비가 내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똑같은 야생 양파가 다시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정원사가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스승님 분명히 가르쳐주신 대로 껍질을 벗기고 뿌리까지 다 파내서 아예 그냥 다 버려버렸는데 왜 또 자라는 거예요? 스승이 껄껄껄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파는 껍질을 다 벗겼다고 생각해도 그 속에 또 껍질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근세포, 구근이라는 그 세포 하나만 흙 속에 탁 떨어져 남아있어도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네. 우리 마음의 교만도 그와 같아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듣고 뽑아냈다 확신하고 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돌아서면 깊은 곳에서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교만이지.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매일 살피지 않으면 정원이 금방 황폐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금방 황폐해지고 말 거라네. 믿음의 스승이었나 봐요. 그렇죠? 정원사인데. 요한과 제자들은 조금 전에 주님께서 낮아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하셨고 들었음에도 돌아서자마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아서 금했습니다 이라면서 영적 교만의 껍질을 다시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말씀 한두 번 들었다고 내 안에 교만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언제든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교만의 그 구근이라는 세포가 남아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러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러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사막에서 평생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내면서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성자 안토니오는 수십 년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도 깊은 경지에 이른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전 세계 땅 위에 사탄이 쳐놓은 촘촘하고 수많은 올가미와 덫이 쫙 깔려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 올가미들은요, 너무나 정교하고 빽빽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심지어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 밟지 않고는 지나갈 길이 없어 보일 정도로 너무나 촘촘하고 너무나 빽빽했다고 해요. 안토니오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주님, 사탄의 덫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촘촘한 유혹과 교만의 덫을 피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토니아야, 사탄이 쳐놓은 저 덫은 높이 뛰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잘난 체 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 높게 쳐진 것들이란다. 그러므로 오직 낮아진 자, 겸손한 자만이 저 덫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란다. 자신 안의 교만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자 외에는 아무도 저 길을 갈 수 없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 이런 높은 마음, 교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쳐놓은 이 시기와 분파주의라는 올가미에 단번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신 안에 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목에 탁 힘을 주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려서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덫은 위에 쳐져 있어요. 위에 막 뛰려고 하는 사람, 머리 탁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나갈 수 없지만 겸손하게 숙이는 사람, 엎드린 사람, 그런 사람은 지나갈 수 있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낮아질 때 사탄의 이 촘촘한 덫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낮아짐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요한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금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면 주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무슨 지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을 위해,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영국의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이면서 목회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지갑을 소매치게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갑에는요, 목사님께서 가지신 재산의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들어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오신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날 밤 일기장에 씁쓸해하거나 도둑을 저주하는 대신에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전 재산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전에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평생 처음 당하게 하셨으니 감사. 둘째, 도둑이 제 돈은 가져갔지만 제 목숨은 빼앗지 않았으니 감사. 셋째, 비록 그가 내 돈을 다 가져갔을지라도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음에 감사. 마지막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도둑질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언정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이지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재산을 잃어버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도 모든 어려운 환경, 어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뭐예요, 이 나쁜 도둑,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유다지파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지선의 감사 위에 감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다지파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지선의 감사위에 감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전도자이신 빌레이 그레암 목사님이 한 대도시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대대적인 집회를 앞두고 그 도시의 외곽에서 평생 이름도 없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시던 한 시골교회 목회자가 집회 준비위원회의 자원봉사자로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집회 기간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 책자를 나르고 의자를 배열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가장 낮고 또 궂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앞으로 나오는 그 장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강단 위에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셨겠죠. 그 모습을 저 멀리 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지켜보시던 이 시골교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동료가 다가와서, 목사님 고생은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영광은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혼자 다 받으시니까 속상해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골교회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기뻐서 우는 겁니다. 나는 이름 없는 청소부의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저분은 강단 위에서 쓰임받고 계시는 건데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저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내어져서 구원을 얻고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는 빗자루를 들고 있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야, 진짜 멋진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내 그룹, 내 성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소외된 자리에서 이름 없이 섬길지라도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의 자리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사랑이야기의 제자 되어, 옹기장이의 제자들의 노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제자 되어 옹기장이의 제자들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앞에 타락한 왕실과 권력자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존 녹스가 노년에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침상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존 녹스가 이룬 위대한 업적, 개혁해낸 교회의 승리 이런 것들을 열거하며 칭송을 했는데요. 목사님은 참 위대한 자리에 서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다들 말할 때 존 녹스는 갸냘픈 손을 들어서 그들의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행한 사역의 대단함을 부추기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 자리가 공고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조국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 비참한 죄인인 존 녹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구원 하나 때문에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자리, 이 자리를 내가 독점하고 싶어,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는 사역의 크기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가치를 잘 알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진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좋았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은 때로는 누군가의 위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곤 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갑으로, 때로는 을로, 때로는 직장 동료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씩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아, 그럼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주변 환경,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지요.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존감은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자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말이지요.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면 받는 상처도 크지만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자존감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자, 오늘도 나와 남을 모두 찌르는 그런 자존심 대신에 새 사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그레이스토의 유문을 열었습니다. 크룩스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보내드렸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에는 우리가 참그 넓이와 그리고 그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또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지요. 오늘도 그렇게 세상은 알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그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영현의 찬양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서정이 부른 그날의 우리 알게들이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다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피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무엔 음성으로 보내드린 선한 능력으로 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같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작은 어려움도 힘들지만 큰 어려움은 정말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형편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주를 찬송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몫의 고통을 감당하며 예배하다 보면 그 고통을 다 덮으시는 넘치는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위로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때 내 안에 더 깊은 깊이로 들어오도록 주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영혼까지 더 깊이 오십시오. 뜨거운 바람은 코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뜨거운 기운 그대로 훅 들어오듯 큰 고통도 영혼이 있는 그곳까지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고통으로 여신 그 길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의 크신 위로가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덮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땀내와 짠내 그리고 쓴내가 나는 틈바구니에서도 그럼에도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워십의 음성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산 치리밥창단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온기장이가 부르는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온 기장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베벌리 시아의 영어 찬양으로 빅토리 인 지저스, 그리고 아인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어노인팅의 우린 주를 만나고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곡들로 함께합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예배 팀들이 있죠. 예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곡들로 꾸며드리는 날입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실심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드리고요. 또 주일날은 예배 찬양팀의 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감정의 시간들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또 찬양을 들으며 함께 또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묵상과 기쁨의 외침과 그 다음에 소원의 간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 루버십의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오프닝 때 읽어드렸던 시편 84편의 성경 말씀의 첫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 구절만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포근한 만남을 갖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다 못해 내가 쇠약해졌다 그랬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장막을 사모하며 어쩌면 고난과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고백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보다. 그냥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와, 나는 왜 이게 안 끝나지?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제게 기쁨이 되고 실제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고, 주님과 함께함이 제게는 참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라는 선언적인 선포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커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

현재 신앙의 태도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 자신의 신앙 태도와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현재의 거짓말이 미래와 상관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왜 악한 짓을 할까요? 그것이 미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만 잘 넘기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것도 심판날에는 큰 소리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면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는데 그 영화는 그 사람의 일생을 영상에 담은 기록영화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신앙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한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당장밖에는 안 보여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밖에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알고 계신데 우리를 용납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보건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신발끈 묶기도 부족한 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참미 워십에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요새는 그 앨범의 그 타이틀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참미 워십의 재건이라는 앨범 타이틀을 볼 때마다 몇 번을 봤는데도 이렇게 이 제목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재건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쌓아 올렸던 성전의 문과 성벽과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재건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고 또 주님의 허락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씀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럼 우리 애씀은 무슨 소용이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그 애씀 안에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원래 창조가 되었던, 지음받았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다는 모르지만 함께 중보하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공동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천지 공동체 다시 밤이 없겠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은 잘 모아서 토요일 방송 때다 일괄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이 예배 찬양이면은 주일날 보내드리고요. CCM 곡들은 토요일날 대부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쓰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그냥 올려주셔도 되고요. 보내주시면 오늘 당장이 아니라 잘 모아서 한주 뒤에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또 준비하며 또이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과 달려온 한 시간이 이제 또 끝나갑니다. 오늘 주일 새벽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이 표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근데 이게 어찌 들으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과 초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가실 때,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어.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어. 이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에 를 드리시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또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두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 건데요. 윌럽의 회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피아워십의 찬양입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이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또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요, 가끔은 아주 시원한 소나기 한 줄기가 그리워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어느새 영혼이 가물어서 갈라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주일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은혜의 단비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또 복된 날입니다. 내가 가라는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생명수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소나기 고마운 날.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한 줄기 내리는 소나기는 하늘이 땅에게 주는 가장 시원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내려 묵은 먼지는 다 씻겨가고 기쁨만 파랗게 돋아나길 바랍니다. 네, 나태주님의 소나기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9장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이며 친위대장인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고기로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그를 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자기의 주인인 그 애굽사람이 저택에 있었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자기 주인의 눈에 은총을 입어 그를 섬기게 되니 마침내 그가 요셉을 자기의 온 집 위에 세우고 자기가 소유한 것 모두를 요셉이 손에 맡겼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온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곧 집에 있는 것이나 둘에 있는 것 모두에 림하였다. 이에 그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요셉이 손에 내맡기되 자신이 소유한 것 중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그 얼굴이 아름다웠고 외모가 빼어났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보내며 그대는 내 옆에 누우라 하고 말하니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내게 모두 맡기고 다시는 간섭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소유한 것을 모두 내 손에 내맡겼습니다. 이 집안이 어느 누구도 나보다 크지 아니하며 그분이 어떤 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레위인이 이는 당신이 그분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답하였다. 그 후에도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간청하였으나 그는 그녀와 눕기를 거절하였고 심지어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일을 돌보려고 집안에 들어가니 그 집의 사람들이 그 집에 하나도 없었다. 이에 그녀가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를 붙들며 그대는 나와 더불어 누우라 하고 명하니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그녀의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자기 손에 겉옷을 내버려 두고서 밖으로 달아난 것을 보고 자기 집의 사람들을 소리쳐 부른 후에 말하였다. 보라,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도록 우리에게 데려왔도다. 그가 나와 더불어 누우려고 내게 다가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목청 높여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자기 겉옷을 내 곁에 놓아둔 채 밖으로 달아났다. 그녀는 그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겉옷을 자기 곁에 챙겨두었다가 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로 데려온 그 히브리 종놈이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욕보이려 하였으나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니 그가 자기의 겉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달아났소. 그 주인은 자기의 아내가 당신의 종놈이 내게 이렇게 하였소 라고 자기에게 일러 바치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붙잡아 옥사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

환자를 베푸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옥사의 전 옥의 눈에 은총을 입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옥사의 전옥이 그 옥사 안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고 거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 행하였다. 그 전옥은 요셉에게 맡긴 일을 아예 간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9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러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땅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자자손손 대대 복 받는다. 그런데 15절 이하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고 가축이 저주받고 떡 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북한은요 저주받은 것,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 않은 것. 고난 행군 기간 김일성이 죽고 94년, 95, 96, 97 이 기간에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았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먹고 살려니까 대부분 누가 먼저 집을 나가겠습니까? 여성들이 나가요. 여성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시장에 나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올까요? 갈 때는요 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갑니다. 여러분요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데요. 팔려가는데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일을 해도 소산을 주지 않는 저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 가고 맞아 죽고 뭐 살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배급을 주지 않으면. 그럼 그 아이들은요. 길거리 나가서 그래서 꽃제비가 생기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그렇게 죽었고 제 가족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북한 어린 아이들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중국에 버려지는 음식물들, 좀 어떻게 이 쓰레기들만이라도 북한에 좀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들에게는, 저 아이들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냐면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가 1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환상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나이에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기 전에 전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형통하게 떼잖아요. 형통하게 간 것 하면 돼. 둘이 형통. 그러면 가서 국경경비대에 잡히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딱 전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좀 그렇게 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줬던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뭔지를. 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해석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나? 아니면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곳까지 왔나? 또 혼란스러움이.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기도원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절대 솜을 넣고 테스트하잖아요. 솜은 적고 주변은 마르고. 또막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이번엔 솜은 마르고 주변이 적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모세도 바로에게 갈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날 보내신 거 맞으시면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큰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피를 맞고 있으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 있는 그때 구름을 열어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걸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기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열려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언젠간 열릴 수도 있고 언젠간 다 같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한 시간 안에 응답해 주세요. 한 시간 정도 됐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비치는데 그때 뭐가 믿어졌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그것과 동시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하나의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송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대응단에서 무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서류를 넘겨야 되고 이 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청진으로 넘겨야 되고 청진이라는 지역에서 단천이라는 데로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수를 이송할 때. 근데 이 대응단에서 넘길 때이 무산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청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류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오,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시장에 가서 몰래 숨겨뒀던 돈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양말을 사고 신발을 사려고 이제 가게 매대 옆으로 옮기는데 깡패들이 북한의 쓰리꾼이라고 하는 깡패들이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우리 돈을 뜯으려고. 근데 이제 북한은 좀 법보다 주먹이 무섭다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이분이 양말을 사 팔았던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막아서는 거야. 야, 우리 친척이니까 건드리지 마. 그리고 집으로 피신시켜주는 거야. 그 집에 한 3일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무산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신한계라는 여의도 순봉교회 월간 잡지가 있어요. 그 꽂혀있는 걸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이 쓴 간증책. 조지 뮬러의 기도 오만 번의 기도 이런 걸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했어요. 여기까지 멈췄어야 되는데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눈빛이. 아주머니가. 북한에서는 이 말을 들었다는 것마저 신고하지 않았던 것마저 정치병 수용소로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주머니는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받은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도망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생각이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북한 가서 경험한 게 뭐냐면 저는 믿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0.00000001%도 없었어요. 믿음이 아예 없더라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말한 것마저도 후회가 들었어요. 나 이제 15살에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이런 모순되는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오더니 저한테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예수님 얘기를 다 드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니까 그래, 나 죄를 많이 지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얼굴을 보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웃는 모습이 동시에 비치면서 내 안에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저에게 충격이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못 믿는다 했잖아요. 저주한 거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권은 미워해도요. 독재 정권은 미워해도 악은 미워해도요.
그 북한 주민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북한에 곧곧 복음을 전했거든요. 몇 번 갔을까요? 북한에 그렇게 다섯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제가 개수를 세봤더니 16개 감옥.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가면 갔지? 오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면회 한 번 없이 1년 8개월을 살고 살아나올 수 있는 건 오직 기적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다 잃은 것 같지만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죠? 저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전 밤을 새서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너무 충분한 거예요.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는데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그 탈북민들. 여러분 물질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할 때 자유한 겁니다. 그 진리는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진리로 인해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도 말고요. 딱 한 명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이 한 명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한 명만 제대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말씀하시면 오르하야 하면 오르하야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하면 그대로 빛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까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 사탄도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에게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일,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낙심했던 마음,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명히 눈앞에 있어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죠. 스페인에 사는 한 여인은 무려 28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척하며 살았다고 해요. 가족들은 이 자매가 시각장애인 줄 알고 돌보면서 나라의 지원까지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앞을 볼 수 없다던 아내가 늘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화면을 보는 사람처럼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이 실제로 볼 수 있었다고 28년 만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앞이 보이면서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참 이상한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비슷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곁에 있는데도 바쁜 일상과 걱정 속에서 이를 미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가족과 함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시편 33편 6절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과 땅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오늘 하루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시니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경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 사랑하심은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의 연속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거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의 양식뿐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너희가 공급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소유를 바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모든 게 예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 손에 안 들어가면 기적이 안 나타나, 늘어나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10배, 요 10가지, 요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배가 10개, 사과가 10개, 고구마가 10개 있다면은 거기서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뛰어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손에 들어갈 때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인데 요한복음 6장에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제자는 우리가 지금 먹을 거를 사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어느 교회든지 2억이나 20억이나 200억을 성큼 내놓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과부의 두 렙든, 가장 적은 단위의 렙든 두 개를 연보함에 갖다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여자는 자기 구차한 가운데 자기 전 재산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희생,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여기서 기적을 찾아봤습니다. 저녁 때까지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잊어버렸지 밥 먹는 것을. 아들이 난 사람 엄마가 도시락 싸줬는데 이거 배고프면 가서 먹어라.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신기하게 보고 말씀 듣는 거 신기하게 여기고 먹는 거조차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어른애가 자기 먹지 않는 거 얼른 내놓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소박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그 은혜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을 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보 체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 통일의 그 길목 가운데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완벽한 때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산을 쌓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걸음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깃발을 쥐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이미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전하는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선옥자매가 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하는 편지로 바로 함께합니다.
1: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옥체만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동생들 모두 다 잘 있는지요? 추운 겨울은 다 가고 살구꽃 피는 따스한 봄날이 왔지만 고향은 아직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할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건강히 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향 땅을 잊어본 적 없습니다. 부모 형제와 생일을 한 지도 이젠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매일 어느 순간도 부모님 생각에 웃음이 있는 날이 없어요. 아버지 생일날에도 생각하다가 일이 바쁘다고 문득 잊고 이틀 후에야 알았어요. 나절로도 많이 책망했어요. 언제 한번 아버지 생일날에 따뜻한 술 한 잔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 딸의 마음도 정말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내가 자식들을 주로니 키우면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산후탈로 허리도 잘 쓰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한번 힘들단 말 한마디 없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잠을 재워주시던 그 다정한 모습, 오늘 이때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자기는 지혜가 없어 밥도 제대로 잘 잡수지도 못하면서도 애들한테는 입사라를 더 놓아주시고 명절날에는 사탕과자도 자그마한 오지덕에 군사했다가 조금씩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우리 엄마의 정겨운 모습. 지금 내가 할머니 되었지만 그 어머니처럼 우리 애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보상돼 있지만 우리 엄마처럼 언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따뜻히 내 자식들을 사랑해 못 봤습니다. 가끔씩 여기 애들이 과일과 간식들을 샀다가도 6일이 지났다고 쓰레미에 버릴 때도 불쑥 고향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보지 못하고 전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 우리는 언제면 서로가 오가며 혈육이 서로 마음껏 그러앉고 얼싸안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 그날이 다시 오려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포들의 심정도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런 소망을 헤아려 고향 땅에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주님을 믿고 산 그날부터 모든 일이 다 평안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늘 내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0: 아버지, 북에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도 모두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품속에서 모두 백성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 그날이 꼭 올 거야 말 겁니다. 아버지, 우리 그날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버지. 그럼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1: 꿈에서라도 보고픈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 고향 땅에 그 마음을 전해봅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선옥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유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선하게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겸손히 격려하며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참된 은혜를 받아들이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도구로 이해할 때 비로소 성도는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겸손과 사랑,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화평을 추구하며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이나 비방에 맞서 분노로 대응하기보다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판단과 비난과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삶의 본보기이자 지침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인내, 사랑, 순종의 모범을 따라 가정과 교회,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자세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지 않은 남편과 결혼한 여성도 있었고요. 혹은 이교도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대표성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도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설령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내가 순종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 남편은 아내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행실을 보고 감화를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행동입니다. 또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 회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 큐리오스라며 부릅니다. 철저히 종의 자세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라의 순종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반대로 남편 역시 아내에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이해해야 하며 아내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를 유지할 때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됩니다. 즉, 1절에서 7절은 단순한 가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적 원리를 반영한 성도의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22절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8절에서 12절은 교회와 세상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과 선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동정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친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성도의 사랑과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근본 태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용기와 지혜입니다. 의뢰의 선행과 화평을 향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적절할 때에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의 삶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혀로 악을 말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주변과 평화를 이루려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향한 간구를 절대 외면하진 않으시고요. 의인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합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 화평을 실천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8절에서 12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 화목과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선행과 축복을 통해 고난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구체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장 13절에서 22절은 의를 위해 겪는 고난의 귀함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해치지 못한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를 입는다 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성도를 물리적으로 해칠 수 있어도 성도의 영적 신앙과 믿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며 선한 양심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을 모욕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받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그 안에 섭리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범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죄악을 자기의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권세, 능력 등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견딜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선한 행실로 극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광과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생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죄를 철저히 끊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붙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말세의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사랑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일시적 고통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하며 사랑은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성도는 개인적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며 고난을 함께 견디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와 억울함 속에서도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은혜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0: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며 세상과 구별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거듭났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할 수 있지만 그들의 조롱과 불신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판단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의미하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이며 단순한 고통을 넘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보상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며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능력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받은 시험과 비방이 선한 양심과 올바른 행실을 통해 선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세로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성도를 성숙한 신자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시험은 불신자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단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감동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14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어제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평안남도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목포가 20도, 강릉과 부산, 광주, 제주가 19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17도, 춘천이 16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1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1도, 평양과 개성, 서울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29도, 함흥과 강릉,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제주가 27도, 여수와 부산이 26도, 신의주와 해산이 25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평생 단 한 번만 노래하는 새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들어진 노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르고 장렬히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는 푹신푹신한 풀이나 바삭바삭한 나뭇잎으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거치디 거친 가시나무 사이에 둥지를 틀고 지내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열지요.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자신의 몸을 찔린 채 아픔을 견뎌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로 손꼽히는데요. 극한의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는 장엄한 새. 이 새가 바로 가시나무 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숱한 가시나무를 만납니다. 이 가시나무에 찔릴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플 때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가시나무 새의 아름다운 노래는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노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픔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은 인생이다.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것인가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간질병과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감내하며 당당하게 자신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도 귀족 가문의 꼬리표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었는데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공군 제대 후 평생을 대기발령으로 살아야 했던 절망감이었습니다. 고통은 삶을 포기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격렬한 파도와 태풍은 물고기들에게 산소와 좋은 먹이를 제공하죠.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을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역경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으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보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정말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바로 다이아몬드가 내는 빛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다른 광원이 있는 야외나 실내에서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물 속에 다이아몬드를 넣었을 때 진짜와 가짜가 내는 빛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아 찬란하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 속에 들어가면 희뿌옇게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커다란 차이를 내는 현상에 대해 단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내는 빛을 결코 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순간에 찬란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란한 빛을 내는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진짜 다이아몬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 사람의 상상력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생각나게 해서 길을 잃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일과 내일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이 순간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내일에 대한 근심은 달아날 겁니다. 네덜란드의 성녀라 불리는 작가 코리텐 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죠. 오늘과 내일을 사는 우리를 위한 지혜로운 말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불확실한 미래를 제가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일본의 겐조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 때문에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던 이 겐조의 머리맡에 항상 성경을 펴두고 일을 나갔는데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겐조가 볼 수 있는 건 성경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겐조는 억지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있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바울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겐조는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를 지었고 그 시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가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란 시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어렵거나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찾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그 고통의 뜻을 찾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것이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사람에게 제일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성도에겐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예배가 바로 돼야 인생이 바른 길로 갑니다. 혹시 인터넷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교회 가는 일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습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람의 걸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무려 4만 킬로미터를 걸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지구를 한 바퀴 걸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3시간을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10년이 되기 전에 4만 킬로미터 이상을 걷게 됩니다. 실제로 한 번에 지구를 걷는 것과 매일 3시간씩 걷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은 꾸준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생 왕성한 문학활동을 했던 영국의 작가 세뮤얼 존슨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루 3시간 힘차게 걷는 사람은 7년이 지나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은 거리를 걷게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응답, 매일 실천하는 말씀 묵상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믿음의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10명을 전도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일, 한 달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전도와 비전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당장 눈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 중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 복음을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여호와 하나님 노형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지 않자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이 어부 출신 청년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그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수천 명의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고난들 중에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정없이 잡으러 다니던 시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해로 인해 제자들이 전국의 다른 여러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복음은 거기에서 또 더 먼 세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이 다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0: 얘들아, 우리가 고향에 온 게 얼마 만이죠? 아, 참 좋네요.
1: 정말 오랜만이지? 그리웠어.
0: 저도요. 제가 가장 그리웠던 건요, 동이 트기 전에 잔잔한 호수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조용하고 잠잠하다가 갑자기 수평선 위로 해가 푹 튀어나와요. 마치 물이 불을 잡고 있다 놓친 것처럼요.
1: 그렇지. 예. 아, 그때 넌 어떻게든 여길 떠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에? 그치?
0: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베드로.

0: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1: 돌아오다니? 다시 업으로 말이야?
0: 네.
1: 아니, 한 번 왔었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었지. 난 옛날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
0: 아니, 왜요?
1: 시간을 되돌려서 그 배신자 녀석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어서.
0: 베드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배신의 사건도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으니까요.
1: 알아, 그건 알지만. 요한, 야고보 일은 정말 유감이다.
0: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1: 대체 헤롯 왕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느닷없이 유대인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야고보를 죽이다니.
0: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거죠. 특히 성전 지도자들을. 지금 헤롯이 로마에서 온 새로운 총독을 견제하려면 그들의 지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1: 아주 유대인의 수치야, 수치.
0: 그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베드로. 헤롯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 누군가를 더 잡아갈지도 몰라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저기에서 온 유대인들을 북적이면 헤롯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 또 일을 꾸밀 수도 있어요.
1: 아, 맞다.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14년이 되네.
0: 네,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어쨌거나 조심하세요, 베드로. 헤롯 왕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1: 그래, 알겠어. 아, 그나저나 언제 떠나?
0: 아침에 출발해야죠.
1: 예수님 어머니를 나사렛 집으로 모셔가려는 거야?
0: 아니에요. 다른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요. 가이사랴 빌립보나 아니면 더 북쪽으로 가려고요. 근데 혹시라도 너무 무리가 되실까 걱정이에요.
1: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꼭 떠나야 되겠어?
0: 예수님께서 제게 어머니를 돌보라 하셨는데 여기가 이젠 안전하질 않아요. 헤롯이 야고보 형을 죽이는 걸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신의 코앞에 있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0: 베드로, 보고 싶을 거예요. 몸 조심하시고요.

0: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은 아침 일찍 갈릴리에서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1: 진짜 계속 걸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2: 괜찮다, 요한. 그나저나 사람들이 말하던 그 사람 얘기 좀 해보렴. 난 한 번도 못 만나봤지 뭐니.
1: 아, 사울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엔 적이 너무 많아서 거긴 오래 머물지 못할 거예요.
2: 적이 많다니 무슨 말이야?
1: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울 형제는 배신자거든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의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활약을 펼치고 있었죠.

0: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럼 지금 사울은 어디 있는 거냐?
1: 지금도 어디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바나바라는 형제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0: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바나바랑?
1: 아, 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이 진짜 변화됐다며 베드로와 저를 설득하러 왔었죠. 바나바가 중간에 끼지 않았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뭘 이루려 하시는 건지 절대 몰랐을 거예요.
0: 그 사울 형제 결혼은 했니?
1: 그건 왜요?
0: 내 사촌이 혼기가 찬 딸이 있는데.
1: 아, 아 근데 사울은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0: 그럼 넌 어때? 사실 난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1: 저요? 아, 아니요. 저도 전혀 생각 없어요, 어머니.
0: 아니, 왜?

0: 요한과 마리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역에서 들려오는 계속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의 박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죠. 이듬해 봄엔 오래 걷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 당나귀를 장만해 마리아를 그 위에 태우고 다메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야 했죠. 이동하는 동안 몇 날 며칠 씻지도 못하고 길에서 자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죠.
1: 아, 제가 루기오입니다만 누구신지?
2: 네, 저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1: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니 되시나요?
2: 아, 예, 뭐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까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며칠 머물 곳을 찾고 있죠.
1: 혹시 도망 중이신가요?
2: 남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하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1: 그러십니까? 누가 제 이름을 알려드렸나요?
2: 베드로라고.
1: 네? 아니, 시몬 베드로요?
2: 예.
1: 예수님을 따르는?
2: 예예예.
1: 그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2: 아, 예, 맞습니다.
1: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그것도 이 먼 안디옥에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2: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1: 아니, 걱정 마십시오.
2: 전 여기 계신 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왔습니다.
1: 아, 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2: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여기 좀 앉으십시오.
3: 감사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떠나며 요한에게 절 돌봐달라 당부하는 바람에 요한이 이 먼 곳까지 절 데리고 오게 됐죠.
1: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아드님은 누구신지?
3: 제 아들은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모두의 구세주시죠.
1: 아니, 그...
2: 이제 저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는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1: 위협을 느끼신 거군요.
2: 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0: 하게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 전 제 형 야고보를 죽였죠. 예수님의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머니를 찾아내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했죠.
1: 아,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디옥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0: 이 지역 회당의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뭐

0: 형제를 아십니까? 아,
1: 예,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만났습니다.
0: 사울 형제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로 인해 안디옥뿐 아니라 이 근방에 수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1: 아, 사울답네요.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다고 했죠.
0: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하셨죠.
1: 보내요? 어디로 말입니까?
0: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려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 따로 세우라 하셔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냈습니다.
1: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0: 구브로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갈 계획으로요.
1: 갈라디아요? 아, 놀랍군요. 언제 떠났나요?
0: 벌써 한 달도 더 됐죠.
2: 움직이지 마세요.
3: 열어라! 황제 이름으로 명한다!
2: 요한 마리아, 절 따라오세요.
3: 당장 문을 열어라!
2: 빨리요, 이쪽입니다.
3: 다들 멈춰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2: 달려요 마리아, 어서 도망치세요.
3: 잡아! 이봐!
4: 루기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술을 부리며 황제에 대해 반역을 일삼는다고 고발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요한과 마리아를 잡으러 온 건 아니었지만 그들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루기오의 도움으로 요한과 마리아는 겨우 탈출해 어둠을 틈타 해안가로 도망칠 수 있었고 요한은 사울과 바나바가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때가 되어 요한과 마리아는 마침내 여행을 마치고 정착해서 쉴 수 있었고 때가 되어 마리아가 나이가 들어 평온하게 하늘나라로 갔으며 때가 되어 요한은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죠.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갈릴리 해변을 걷던 제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는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기나긴 사역의 날들과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됐지만 그의 기록에 나타난 한결같은 메시지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는 것이었죠. 요한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얘기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린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저를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 출연 서령범, 박영재, 임호기, 신범식, 이정민 해설 서혜정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주향교회 이길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여기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마음이 같이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가정과 여러 곳들에서 분열과 갈등이 넘쳐납니다.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회사, 지역,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6월 14일 6월의 둘째 주 주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헬라어로 라파거든요. 이건 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어로 아자브입니다. 이거는 포기하다, 잃어버리지 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참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혼자가 되었다는 고독감이 밀려올 때, 덩그러니 버려진 느낌에 사로잡힐 때, 지독한 소외감에 몸서리칠 때는 답이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포기할 줄 모르는 용사처럼 끝까지 당신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삶을 현장에서 경험하시어서 정말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되므로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정말 지독한 소외감으로 몸서리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아래서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위에 오늘을 살리신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나의 눈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나의 귀를 주님께 기울입니다. 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설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쫓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욕망의 걸음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것을 나에게 두신 이유를 묻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보지 못해서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만큼 나의 부족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김병태 목사님의 평생은혜 절대감사, 평생은혜 절대감사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읽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요소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과학자의 이성과 신의 감성을 가지라 이렇게 조언하면서 또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속에는 거울신경세포, 즉 공감의 세포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신경세포가 우리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전염성, 이것이 발달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영철 교수는 말이죠. 자신의 저서 그냥 살자에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요즘은 다들 불안합니다. 걱정거리도 많고 잠이 안 올 때도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 독특하죠. 이게 감사하대요. 그 불안하니까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불안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한편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덕분에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 세상을 보는 안경이 우리와 다르고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 좀 다른 분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프십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픈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통증이 없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뜨거운 것을 만질 때 피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진짜 아픈 분들에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네, 아, 이 김병태 목사님이 평생은혜 절대감사에서 소개한 이 신영철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니까 뭔가 좀 우리 정신건강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멘트하는 건데 좀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현장이 될

수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는 삶으로 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밖에 없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이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면 그 감사는 내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상황 모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감사와 찬송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궁금증은 술자리가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궁금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이에요. 고교 동창 20여 명이 분기별로 모입니다. 그때마다 자리를 바꿔가며 술판을 벌이고 술을 강권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처신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궁금증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나 사회와 담을 쌓고 동굴에 갇혀 살 필요는 없겠죠. 신앙생활은 단교나 단절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바울은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또 고린도서 6장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랜 우정을 나누고 삶을 돕고 뜻을 나누는 모임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기 위한 모임 정도라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술 마시고 안 마시고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겠죠. 다시 말하면 강요하거나 강요당할 일이 아닌 거죠. 술 마시는 사람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죄해도 안 되고 마시지 않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까지 했죠. 의원이나 치료제가 없었던 당시 만성 위장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조금씩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한 것이죠. 조금씩 쓰는 것은 포근과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 나시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이방인이었던 레갑 사람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주 사건 하나만으로 경건이나 거룩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무런 절제나 제동장치 없이 술 문화에 빠지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노아도 창세기 9장 21절에 보십시오. 술 때문에 실수했죠. 그리고 주색에 빠진 개인과 집단 모두는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화, 인터넷, 약물, 담배, 도박, 게임, 휴대폰 이런 것들은 모두 중독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술 중독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교훈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0: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 네, 그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더라. 이런 말씀 나오죠. 엔학고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여호와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나요. 삼손이 그것을 마셨다는 내용이 사사기 15장 18절 19절에 막 나오는데, 이 목말라는 삼손을 위해서 주님이 엔학고레라는 샘을 여신 겁니다. 여기서 엔이라는 건 샘을 뜻하고요. 학고레가 뭐냐면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카라에서 파생한 그런 명사. 그래서 부르짖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면 부르짖음의 샘 이렇게 되는 거죠. 삶에 갈증을 느낀다면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분께 말입니다. 부르짖음의 샘이 터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샘에서만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치유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밝아질 것입니다. 새롭게 소생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

나 하늘나라 되고 감사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진행을 맡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에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표식으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성막이나 성막에 있었던 어떤 설치물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형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아직도 유월절의 양들을 잡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들이 예복을 입고 현장에서 양을 잡아 참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부림의 속죄 의식도 행합니다.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에게는 관광 상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의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식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개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성소에는 남쪽의 금등잔, 북쪽의 진설병, 서쪽의 금향단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룹 형상에 있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법궤와 함께 십계명이 적힌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완전히 덮여 있었지만 바깥들은 위가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입니다. 번제단에는 네 개의 뿔이 있는데 제사장이 번제를 바칠 때 이 뿔에 피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이 뿔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범죄자가 이 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소부터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지만 바깥들은 속죄를 위해 온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도 번제단의 뿔도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24시간 번제단의 불이 피었듯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회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나 회막 바깥들에 있었던 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씻어야 했습니까? 죄를 의미하는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단에서 회개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세례와 함께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에는 불이 항상 있어야 했고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있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성소에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불과 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율법을 의식으로 더러운 손과 발을 물로 씻어내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에서는 피가 뿌려지고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어야 했듯이 성소,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과 피로 계시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임이라.

성막 바깥들은 세마포 휘장, 곧 세마포로 된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세마포 휘장을 지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마포 휘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표이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울타리는 흰 세마포로 되어 있었지만 문은 여러 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 문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 지성소, 바깥들과 울타리까지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를 본문으로 17번째 연 놀랍고도 기묘한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외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18번째 연의 핵심되는 주제 말씀은 이 13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5번 정도 이 8절 가운데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의 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물론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인이 같은 단어를 한 문장 안에 가능하면은 넣지 않으려고 다른 단어를 채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옳습니다. 또 주님이 어렵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이 옳고 주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뭘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정확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신 번쩍 차리고, 이 하나는 색이고, 여러분 오늘 전심 드실 때에 137절을 서로 암송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7절 뭐라고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근데 쉽기는 쉬운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나의 울림이 돼야 되고, 이 고백이 진짜 내가 이 시인의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죠. 멍 때린다 그런 것처럼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렇게 정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또한 주의 판단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하잖아요. 법도, 정거, 윤례, 말씀, 뭐 이런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켈빈이 16세기 제네바 교회에 이 말씀의 비밀을 앞에 연해서 주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놀라움이 과연 얼마나 느껴지느냐. 그런데 거기에 백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것을 진정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없다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탄식을 하고 설교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의 형편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옳고 주의 길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의롭습니다. 그냥 입에 줄줄줄줄 나오는, 관념적으로 나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찬양을 드렸듯이 은혜로,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37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은 옳다는 것을 인정 안 할 방도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1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은 이 시는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하여튼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생각하는 내 대적은 어떤 자들일까요? 내 대적. 물론 이제 뭐 블레셋이나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챗GPT한테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잘 하시는데요. 예. 이 내 여기에 내 대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기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잊어버렸다는 건 그냥 까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요. 그냥 내 삶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는 일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 대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에 내 열정이 내 심령을 삼켰다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즉 같은 동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바라볼 때에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정말 이거는요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내 열정, 내 이끌어오르는 그런 정열이 다 불살라 버렸다. 그런 소멸되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이 열정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질투심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속이 상해요. 시인이 지금. 근데 내가 속이 상하는 이유가 들어가 보면은 시인이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내 이제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열정이 나를 삼킨다.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이따위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에 시인이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저들 사회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때로는 그것이 분노의 감정일 수도 있고 시편 119편 136절 지난번 년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그들이

여기에도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는 물론이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뭐 물어보지를 못하겠는데 난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인간의 재성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전에는 나라고 하는 이 에고 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어야 되고 내만 위해야 되고 나는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나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야 되고 나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한 그 책의 저자인 찰스 브릿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느끼는 이런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평가에 비례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나 하는 것. 그런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가중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누가 욕을 하거나 누가 그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그러한 해코지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보호해야 되고 또한 책임져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하고 그만큼 애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브릿지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요 은택을 베푸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모독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치 우리의 평판이 손상되는 것 같이 예민해질 것이며 내가 그렇게 망한 것 같이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서슴없이 끼어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자기가 대신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실험을 하는 성도의 정서가 140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뭔고 하면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내가 이를 사랑하나이다. 18세기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 그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 그 원주민들 아메리카에 살았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29살에 백일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9살이니까 얼마나 젊은 청년이었습니까? 근데 얼마나 일찍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남긴 것 가운데에 그의 일기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소개되는 그런 일기가 하나 있는데, 1744년 2월 7일 화요일 날, 그때가 그 나이가 여러분 몇 살 때였는고 하면은 불과 만 24살 10개월. 그러니까 아직 25살이 안 된 24살짜리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4살짜리다. 그런데 24살짜리의 그런 젊은이에게서 그의 일기장에 남겨진 기록이 이러합니다. 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이 거룩할 수만 있다면, 오, 그리스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순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완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책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가장 달콤한 주님의 명령들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한 품성을 나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 그것이 24살밖에 안 된 청년에게 있어서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가 나에게 가장 달콤한 주님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게 다 들어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외계인의 얘기입니까? 정말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12장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이 순수해지는 게 어떻게 순수해지는가?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건요,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시편 12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된 이 말이 순수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가끔씩 저도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성경을 들어야 될 때가 때때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찌꺼기가

소멸되어지고 주의 말씀의 맛이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정말 의로움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는 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철두철미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 가졌으나 외로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